0: 郭冠廷的这首反派角色，来，接下来排一首歌，《至少还有你》。
1: 那真的是爱上半吨了。
0: 就半吨的版本比较适合男生。
1: 你爱的是他。

释放情感，这没人管你喜欢不喜欢，不要怕伤害。

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6월 열다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가 투자유치 사업회의를 소집 사유했습니다. 시민검찰원에서 국경 간 사법수위에 정확히 대응하고 사업기재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위한 든든한 사법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변종전 커시안팀이 홈장에서 매주 깨까팀을 2대1로 꺾고 홈장 경기 3전승을 달성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7월 24일 우리시는 투자유치사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가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리 회의에 참석해 구체적인 사업을 포치했습니다. 회의에서 각 투자유치 소조는 올해 상반기 투자유치 사업 상황을 각각 보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투자유치는 오늘의 투자를 유치하고 내일의 발전을 촉진하며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은 투자유치 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투자유치 성과로 능력을 평가하고 대상 건설과 성과로 성패를 판단한다는 뚜렷한 방향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또한 공급 강시 전략을 중심으로 공급 대상 유치를 착실히 추진하고 지역 자원 우세와 발전 계획에 부합하는 우수 기업과 중대 대상을 정확히 선정해 산업 상호 보완성과 적합성이 높은 산업 대상을 적극 유치하며 산업 사슬을 더욱 완비하고 산업 체계를 건전히 하며 산업의 집군화와 규모화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끝까지 추진하는 끈기를 갖고 유치와 봉사를 함께 중시하고 착지와 성과 창출을 함께 추진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협의 중인 대상은 전담 인원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자원을 정확히 배치하며 기업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해 협상 성과 전환율을 높이고 더 많은 협의 대상이 계약 체결과 실제 착지로 이어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대상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사업 명세서를 작성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추진 일정을 세분화해 각종 요소 보장을 강화하고 대상이 조기에 착공되고 조기에 건설되며 조기에 생산에 들어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주요 책임과 주업을 뚜렷이 하고 개발구가 투자 유치의 주전장과 난관 돌파의 주력군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대상 전 생명 주기 봉사 기재를 건전히 하고 대상의 착수부터 생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전 과정을 추적 봉사하는 한편 기존 공업 기업의 증자와 생산 확대, 품질 향상을 적극 장려해 기업이 더욱 크고 강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업 발전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또한 상벌을 분명히 하고 투자 유치 평가와 상벌 기재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올바른 인재 등용 방향과 사업 방향을 확립해 일하려는 의지가 있고 일을 할수 있으며 일을 잘해내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우수 간부를 과감히 발탁해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실속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격려하며 실사 구시와 실무 정신이 널리 자리 잡고 실제 성과가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시당위 상무위원, 시인대 상무위원회, 시정협 당조 서기, 고신기술산업개발구, 공항경제개발구, 시험구 주요 책임자, 시정부 부시장, 시직속 관련 부문과 각 진, 각 가도, 일부 국유기업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0: 7월 24일, 시정협은 출산지원체계를 보완해 연결시 출생률을 높일 때 관한 제안을 둘러싸고 현장 감독처리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감독처리조는 먼저 시제 12유 지원을 찾아 원내 기초 시설과 활동 공간, 보육 봉사 운영 상황을 현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보편적 혜택 학년제 교육 공급, 유아 일상 돌봄, 교원 배치 등 중점 사업을 자세히 알아보고 유치원의 규범화 운영과 세심한 보육 봉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시부유 보건소에서는 건설 중인 영유아 보육 대상의 공사 진척 상황과 부지 계획 기능 배치를 자세히 알아보고 대상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또한 대상 건설 과정에서 존재하는 어려움과

0: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며 전시 영유가의 오려움을 해결하며 도시의 고품질 발전에 동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민생 조치입니다. 주관 부문은 중점 지안 처리 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지안 감독 처리를 계기로 사업 책임을 다지고 사업 조치를 세분화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지안 내용을 실제 해민 성과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문 간 협동 연동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사업 기재를 건전히 하며 지안 처리의 전 과정 관리 체계를 착실히 구축하고 지속적인 추적 평가와 상시 감독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시 인구와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고품질 발전을 힘껏 추진해야 합니다. 시정협 부주석 후선인 장수량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시인민검찰원은 전성 최초의 대외검찰연구 및 실천기재를 기반으로 연변지역 국경 간 사법수요에 정확히 대응하고 사업기재를 지속적으로 혁신하며 전문경량을 강화하고 법치봉사를 최적화해 대외검찰사업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위한 든든한 사법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년 연변조 대외 형사사건 집중 관할 기능을 맡은 이후 시인민검찰원은 사건 처리를 중심으로 사업 기재 혁신과 업무 능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복제와 보급이 가능한 일련의 실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시인민검찰원은 실천 성과를 사건 처리 경험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지를 기반으로 리론과 실무 자원을 통합했습니다. 국경 간 증거 수집, 전자 데이터 인정, 자금 흐름 감정 등 중점 난제를 중심으로 국경 간 전신 인터넷 사기와 자금 세탁 사건 처리에서 증거 기준과 심사 규칙을 세분화해 의료사 사건 처리의 질과 효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전문 번역 인재 25명을 통합해 4개 언어 번역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러시아어와 한국어에 능통하며 국제법에 정통한 검사를 중점 양성해 강의 더하기 리론 토론 더하기 실전 모의 훈련을 결합한 전 과정 양성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대외 검찰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위한 봉사입니다. 시인민검찰원은 사법사건 처리와 법치봉사를 함께 추진하며 법률봉사를 검찰기관에서 기업현장하며
0: 군중들에게 1대1 전문상담과 생식능력평가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봉사 내용에는 생식건강 및 과학적인 임신준비지식 선전교육, 불임원인분석과 보조임신전략건의, 보조생식기술 전과정 및 위험상담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문가팀은 또한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무료진료 활동은 100여 명의 군중에게 봉사를 제공했으며 현장에서 여러 건의 생식능력평가 검사 예약과 보조생식기술 상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신을 준비하는 가정에 전문적이고 편리하며 따뜻한 의료혜민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1: 7월 26일 열린 2026 시즌 중국 갑급 리그 제16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룡정 커시안팀은 홈장에서 매조 객가팀을 2대1로 꺾고 홈장 경기 3연승을 달성했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연변팀은 홈의 우세를 앞세워 매조 객팀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22분경 박세호의 측면 크로스를 포브스가 페널티 지역 안에서 넘어지며 슈팅으로 연결해 선제골을 터뜨리며 연변팀은 1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33분경 상대 선수가 헤딩으로 동점골을 넣어 매주 객가팀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35분경 김태연이 측면 돌파 후 올린 패스를 황진비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연변팀은 다시 2대1로 앞서갔습니다. 40분경 포브스가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맞았지만 슈팅이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전반전은 연변팀이 2대1로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후반전 68분

0: 에서 안도 저겸팀과 맞붙었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연결팀은 원정팀임에도 경기의 주도권을 잡으며습니다. 결국 연결동국범팀이 안도 저겸팀을 4대1로 꺾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 7월 27일 기자가 시 기상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이번 주 우리시는 기온이 뚜렷하게 높고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26도 안팎으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약 섭씨 3.2도 높겠습니다. 7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기온이 다소 낮겠지만 29일부터는 기온이 뚜렷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최고 기온은 섭씨 31도에서 섭씨 35도 사이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40에서 70mm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약 23mm 많겠습니다. 7월 27일 낮부터 밤까지는 큰 비에서 폭우가 내리겠으며 7월 29일과 31일, 8월 2일에는 소나기 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부문은 이번 주 강수는 대류성 강수가 위주이고 국지성이 강하기에 류역 홍수 방지 사업을 잘하고 강한 비로 인한 중소하천 홍수와 산홍수, 지질재해 발생 위험에 중점적으로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벼락과 단시간 강한 비, 뢰우 대풍 등 국지성 기상재해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의 주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낮아지기에 교통정리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행자와 차량은 고인물이 있는 도로를 피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일전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공고를 발부해 감모령 경고제 설명서의 경고의 이상 반응, 금기 및 주의사항 등을 통일적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모령 경고제 경고의에는 이 제품을 복용하는 동안 음주 또는 알코올 음료를 섭취해서는 안 된다. 약물 복용 기간 기기, 차량, 선박을 운전하거나 고공작업, 기계작업 등 정밀기기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금기 항목에는 심각한 간 및 신장 기능 부전이 있는 사람은 금지, 이 제품 및 그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금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반응 항목에서는 피부 및 피하 조직, 신경 계통, 위장 계통, 간담 계통 등 여러 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을 자세히 라열했습니다. 이는 연간 매출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또 다른 상용 약물이 약물 복용 후 운전 금지 목록에 포함됐음을 의미 사례가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감모령 경고제는 대표적인 중서약 복합 제제로 아세트아미노펜, 클로르페니라민 말레산염 및 카페인 세 가지 서약 성분을 포함합니다. 그중 클로르페니라민 말라에이트는 중추신경계에 명백한 억제 효과가 있어 쉽게 졸음, 피로 및 주의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이번 설명서 개정의 주요한 위험 근원입니다. 네, 여름철에 조유시 기름을 가득 채워도 될까요? 아래 그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네, 일부 차주들은 주유할 때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는 것을 선호하지만 여름 조유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휘발유는 열을 받으면 팽창하고 식으면 수축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 휘발유가 더 쉽게 휘발되면서 연료 탱크 내에 대량의 유증기가 발생해 내부 압력이 따라서 증가합니다. 연료 탱크는 휘발유의 팽창과 가스 휘발을 완충하기 위해 일부 공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기름을 가득 채워 남은 공간이 부족하면 유증기와 팽창된 휘발유가 방출될 곳이 없어져 기름과 공기의 침투 위험이 증가하고 안전상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름에 휘발유를 가득 채우는 것을 건의하지 않습니다.

네, 이세 가지 동작을 못하면 선회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뇌를 보호하고 인지장애를 예방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대뇌를 떠올리지만 소뇌는 오랫동안 간과돼 왔습니다. 비록 이름에 소자가 들어가지만 소뇌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소뇌는 단순히 걷기 평형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기억력, 집중력, 감정, 수면을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총지휘관입니다. 이런 세 가지 동작을 통해 소뇌 상태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세 이상은 6개월에 한 번씩 자가 진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가 진단에서 문제가 발견되거나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신경내과에서 뇌 영상 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 손가락으로 코 가리키기 검사입니다. 팔을 쭉 펴고 검지로 먼 곳에 고정된 물체를 가리킨 후 다시 돌아와 코끝을 만집니다. 손가락 끝이 코에 가까워질 때 심하게 떨리거나 여러 번 만져도 정확히 맞추지 못한다면 협응 기능 저하를 의미합니다.

둘째, 직선 걷기 검사입니다. 한 발의 발가락을 다른 발의 뒤꿈치에 붙이고 직선을 따라 번갈아 천천히 걸어갑니다. 걸을 때 자꾸 한쪽으로 쏠리거나 균형을 잡기 위해 팔을 넓게 벌려야 한다면 신체 균형 조절 능력 저하를 의미합니다. 셋째, 한 발로 서기 검사입니다. 양손을 허리에 얹고 한 발을 들어 올린 후 눈을 뜬 상태와 감은 상태에서 각각 30초 동안 버티는 방법입니다.

네, 요즘은 1년 중 감량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하는데요.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올해 삼복날은 7월 15일 입복을 시작으로 8월 23일 출복까지 총 40일로 작년보다 10일이 더 길어졌습니다. 중의학 전문가들은 삼복더위가 양기를 기르고 체중을 줄이는 황금 시기이자 겨울 질병의 여름 치료를 진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삼복은 체중 감량의 황금기입니다. 상하병원 원장이자 정형외과 전문가인 뢰광화는 한여름은 인체의 신진대사가 왕성해 체지방 감소에 좋은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인들은 수영이나 산책 등 운동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체중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절에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일부 사람들은 경계증을 느끼고 에어컨을 쐬고 나면 관절이 아프고 찬 음료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가 나타나며 코막힘과 콧물 등 불편함이 동반됩니다. 중의학은 이러한 증상이 주로 에어컨과 찬 음료로 인한 인공 한습이 인체에 침투해 체내 양기를 지속적으로 소모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봅니다. 무더운 여름철 양생은 양기를 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호남 중의학대학 제1부속병원 내과 주임의사인 정축부는 여름철에는 에어컨 방에만 머물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야외 운동을 하며 땀을 약간 흘리는 것이 좋다고 소개했습니다. 땀을 흘리는 것은 인체의 자연적인 해독 방식으로 모공을 확장하면 체내에 쌓인 습기를 배출하고 기혈이 원활하게 작동해 상쾌하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송소나기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5월에 드러대지는 생명의 빛, 푸른 빛으로 가득 넘쳐납니다. 산과 들에는 푸른 잎들이 다투어 돋아나고 강물도 신나게 푸른 물결을 이루어 힘차게 앞으로 달려갑니다. 이렇게 우리 연길, 우리 연변, 그리고 우리 조국은 푸른 봄빛을 가득 안고 번영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5월에 넘쳐나는 푸른빛처럼 언제나 푸른 청춘으로 당장 50년을 하루와 같이 고향을 노래하고 조국을 노래하고 빛나는 생활을 노래하며 우리에게 멋진 시와 아름다운 노래를 선물해 주신 시인이 계십니다. 바로 올해로 문학창작 50년을 맞이한 석화 시인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1: 그래요. 그 지난 2021년, 그러니까 당 창건 100주년을 맞을 때 우리가 여기서 당 그대와 함께라는 타이틀로 수십 회에 달하는 기념 프로를 제작하였죠.
0: 네, 그렇죠.
1: 예, 이렇게 다시 마이크 앞에 앉으니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0: 네, 그뿐만 아니죠. 또 그보다 먼저 2017년도죠.
1: 예.
0: 석화의 뉴 라디오라는 이름으로 우리 방송국의 정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1: 예, 그렇죠. 예.
0: 네, 그때 정말 많은 청취자분들이 또 애청해 주셨고 좋은 반영을 보내주셨었는데요. 저도 그때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1: 아, 예, 당연하죠. 예. 그 우리 정선아 아나운서님 덕분에 제가 방송국에 자주 다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네, 저도 늘 선생님께 또 고맙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1: 예.
0: 그러고 보니까 세월이라는 게 정말 빠릅니다.
1: 그러네요.
0: 벌써 한 5, 6년이 훨 지난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세월은 유수요, 쏜살 같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0: 네, 예. 그렇습니다.
1: 예.
0: 그리고 올해는 벌써 또 5월 9일, 5월 9일이 선생님께서 첫 시를 발표하고 문학 창작에 종사한 지 50년이 되는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0: 참으로 경사스러운 날이었는데요.
1: 예.
0: 선생님의 문학 창작 그 50주년을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예, 고맙습니다. 아,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 50년을 시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0: 네, 지금으로부터 뭐 50년 전이면
1: 예.
0: 1976년도죠.
1: 예.
0: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뭐 18세, 20대도 안 되던 그런
1: 예,
0: 시절이네요.
1: 그렇죠.
0: 네, 그러면 중학생이었겠죠?
1: 예, 그렇습니다.
0: 그때 당시 어떻게 시를 쓰고 또 발표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1: 예, 아,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 저는 참으로 좀 운이 좋은 친구였던가 봅니다.
0: 아, 네.
1: 예. 그 1976년도 하면 아직 그 시기는 문화대혁명이 끝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0: 아, 네네.
1: 예, 시국이 어수선하였죠. 그리하여 학교에서도 정규 교육 같은 것은 어림도 없었습니다. 아, 저는 공부를 못할 바에는 아예
0: 모르겠네요.
1: 그렇죠.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 내가 시집을 읽고 연습삼아 몇 편 써보여드렸더니 예, 선생님께서는 이놈이 싹수가 있구나 하시면서
0: 네.
1: 이번에는 그 선생님께서 친히 고향 친구인 김문의 시인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예, 김문의 시인은 당시 화룡에서 대단한 시인이었는데요.
0: 아, 네.
1: 예, 전체 우리 연변 문단에서도 이름 있는 시인이었죠. 예, 그분한테 쪽지 한 장 써주시면서 내가 습작으로 쓴 시 원고를 가지고 찾아가 보라고 하였습니다. 아, 이렇게 김문의 시인한테서 가르침을 받으며 쓴 시가 1976년 5월 9일 연변일보에 실린 홍위병 선방공입니다. 예, 저희 천혜작이죠. 첫 작품.
0: 네.
1: 이렇게 신문에 발표되었습니다.
0: 네, 그때 당시에도 정말 축하할 일이었겠네요. 지금도 이렇게 축하할 일이지만.
1: 그래요.
0: 네, 당시 중학생이 신문에 시를 발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걸 알고 있는데요.
1: 그래요. 그 우리 선생님께서는 너무 기뻐서 내 시가 실린 신문을 들고 학교의 교무실 칸칸마다 돌아다니며
0: 네.
1: 우리 반 아이가 시를 발표했다고 자랑하셨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뭐 이 반주임께서는 온 학교의 자랑일 수밖에 없었겠는데요.
1: 그런가 봅니다.
0: 네, 그리고 뭐 선생님께서는
1: 예.
0: 중학교 때 참고도 오늘날에 뭐 선생님과 함께 방송도 하고 이런 날이 다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을
1: 아이고,
0: 하거든요.
1: 참, 운타령이네. 예, 그러면 제가 운타령 좀 한번 읊어볼까요?
0: 네, 운타령 들어봅시다.
1: 예. 사실, 제일 첫 번째 운은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입니다.
0: 아, 네.
1: 예.
0: 부모님은 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1: 예. 이제 저희 아버님은 함자가 석자, 창자, 호자, 석창호, 어머님은 최자, 인자, 숙자, 최인숙이었는데,
0: 네.
1: 두 분은 모두 토계 간부입니다. 예, 즉, 1945년도 이 땅에 광복이 오자 혁명에 참가하여 당을 따라 토지 개혁을 진행한 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분 모두 동북 항일군정대학 출신으로서 예, 1949년도의 건국과 1952년도의 자치주 창립에 공헌하신 분들입니다.
0: 네, 정말.

0: 부모님도 너무 훌륭한 분이신데, 아, 제가
1: 예.
0: 오늘 처음으로 뭐 선생님에 대한 역사는 많이 알고
1: 예.
0: 있었는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처음으로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이 기쁜 기회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좀
0: 아,
1: 방송에
0: 네,
1: 실어볼까 합니다.
0: 당연하죠.
1: 예, 특히 그 어머님께서는 그 사업이 다 망하셨죠. 우리 그때 국가 간부고, 예, 그런데 자식 교육만은 소홀히 하지 않았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쭉 우리들 키워오시면서 어머님께서는 본인이 공산당원이지요. 우리 중학교를 졸업하다
0: 네.
1: 4인방이 망한 것입니다. 문화대혁명이 결속되었죠. 그래서 77년, 1977년 10년 동란이 끝나고
0: 네.
1: 드디어 대학 입시 제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대혁명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실행된 대학 시험에 저도 참가하여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학부에 붙게 된 것입니다.
0: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1976년 중학교를 졸업하자 문화대혁명이 바로 끝나고,
1: 그렇죠.
0: 네, 이듬해인 1977년에 또 대학 시험에 바로 참가하게 되네요.
1: 그게 대운이죠.
0: 거기다가 합격까지.
1: 아, 그렇죠. 예, 그런
0: 네.
1: 기회가 없으면 아마 제가 다른 길을 걸어야 하겠죠.
0: 네.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 길을 걷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1: 글쎄요, 우리 방송국에서 문을 지킬까? 예, 모르죠. 예, 어떻게 갈진 정말 모르는데 그때는
0: 네.
1: 정말 대운을 받은 겁니다.
0: 그렇습니다. 진짜로.
1: 예, 그리고 제 운은 여기서만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더큰 운들이 또 오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예, 그때 제가 모신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연변이미 방송국 음악부에서 문자 편집을 맡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음악부 주임이 동희철 선생님이었습니다.
0: 네, 동미철 선생님 하면 뭐 고향산 기슭에서 그리고 선생님 들창가 지날 때마다 또 많은 명곡을 작곡을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연변의 대표적인 작곡가.
0: 네, 저도 또이 프로에 모셔서 방송도 함께
1: 아,
0: 했었거든요.
1: 그런 적이
0: 아,
1: 있었구만. 예, 대단한 분이죠. 예, 그리고 우리 저 음악 편집실에는 한병락 작곡가,
0: 네.
1: 고창모 작곡가, 황상경 작곡가, 김승철 작곡가. 이분들 모두 연변 음악계를 리드하는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0: 그렇죠.
1: 예. 한 편집실에서 매일 함께 일하는 이런 분들을 모신 덕분에 저도 좋은 노래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0: 네, 훌륭한 작곡가들이 뭐 주변에 뭐 포진해 있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1: 그렇죠. 예. 예, 이것은 정말 운이 좋은 것이지요, 저한테는.
0: 네.
1: 예, 이런 훌륭한 분들과 매일 아침, 저녁까지 한 방원실에서 일한다는 것은 정말 거둬대는 일이 아니지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분들 덕분에 이분들을 거쳐서 당시 연변 음악계의 태두들이죠. 김성민 선생님, 최삼명 선생님, 안기련 선생님 등 작곡가들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0: 정말로 뭐 대운이 따르는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1: 예,
0: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그럼 그때 만든 노래가 동동타령.
1: 예, 동동타령을 부르며, 동동타령을
0: 동동타령을 부르며,
1: 부르며,
0: 못하는 노래 제가.
1: 잘 살아보세.
0: 네,
1: 예,
0: 그리고 돌다리.
1: 돌다리.
0: 네, 노래를 부릅시다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런 노래잖아요.
1: 예,
0: 네.
1: 그렇죠. 특히 그 동동타령은 안기린 작곡가가 작곡하셨는데, 그때 그 연변이 봄 예술축전 무대에 올라서 배구라는 제목으로 문학석사 학위를 받고, 이어 2008년 문화 박사 과정에 입학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깊이는 문학 공부와 연구를 거쳐 저에게는 정말 매우 큰 발전이 따라오게 됐죠.
0: 네.
1: 그대로 그말 그대로 정말 예, 말 그대로 정말 환골탈태였습니다.
0: 네, 이런 걸 두고 질적인 변화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
1: 그렇죠.
0: 네, 이 문학예술의 창작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뭐 이론 연구까지 심도 있는 공부를 하셨나요?
1: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런 공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후 2015년도 연길 문학 아카데미를 개설하게 되고
0: 네.
1: 현재 석화 문학을 거쳐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조선족 전통문화 발전 연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운이 좋은 과정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과도 얻을 수 없었겠죠.
0: 네, 그럼 오늘의 연길 석화문화관과 그리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조선족 전통문화발전연구회도

0: 선생님의 좋은 운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니죠?
1: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1: 당연하죠. 아, 우리가 2015년도에 시작한 문학 공부가 지난해죠. 2025년도에 1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0: 네.
1: 문학을 사랑하는 보통 시민들이 작가와 시인으로 거듭난 거죠. 예, 지난 한 해만 해도 우리 회원들 가운데서 이정림, 전옥선, 이경애 등 7명 회원이 연변 작가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0: 네.
1: 아, 특히 우리 단체에서 10년간 문학 공부를 견지해 오신 김영자 회원은 몇년 전에 엮어낸 작품집 엄마가 들려준 엄마의 이야기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인 작품집 보슬비 내리던 날을 찍어냈습니다.
0: 네.
1: 아,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일취월장하는 훌륭한 회원들과 함께 문학 공부를 하는 것도 또한 큰 운이죠. 예.
0: 네, 운타령에도 회원님들 자랑을 빠지지 않게 하네요. 네, 그럼 화제를 좀 돌려서 선생님 개인 성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뭐, 1976년에 시작한 문학 창작과 연구, 올해로 2026년에 이르러 장장 50년 반세기가 되었습니다. 이 50년 반세기 선생님께서 이뤄낸 문학 그 성취도 정말 대단할 것 같거든요. 좀 자랑해 주실까요?
1: 예, 아, 대단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예, 말씀 주신 것처럼 50년이라는 시간 있잖아요. 예,
0: 네.
1: 시간이 있으니까, 예, 지금 말하면 뭐, 반세기라고 할까요? 반몇 년이라고 할까요?
0: 그렇죠.
1: 확실히 더가 느끼기도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떻게 50년 동안 씻었는가 하는데.
0: 네.
1: 아, 그런데 그런 날들이 하나하나 모이고 쌓이고, 오늘에 온것 같습니다.
0: 네, 말로 그냥 50년이라면 정말 짧아 보이지만 선생님 그 긴긴 세월을 정말 다시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상상을 해본다 할 때는 이 반세기라는 시간이 정말 어마어마한
1: 그런 것
0: 시간이거든요.
1: 같습니다.
0: 네, 1976년도에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이 50년간 쓰신 시와 가사가 수백, 아니 뭐 수천 편이 될것 같은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 또는 수상 작품으로는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1: 예, 제가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처음으로 상을 받은 작품은, 예, 시입니다.
0: 네.
1: 붙들아, 우리 이름은 청춘이란 제목으로 쓴 시인데, 1984년도에 연변일보의 건국 35주년 기념문학작품 응모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로써 그해 11월 8일에 연변작가협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요상 받은 덕분이죠.
0: 네, 84년도면 제가 82년도에
1: 아이고,
0: 태어났으니까 제가 몇 살 되죠? 4살 되는 거예요?
1: 아하, 그렇게요. 예,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듬해인 1985년도 11월 17일에 전국 작가협회 연변문의 제5차 위원 대표 대회에서 이사로 당선되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1987년 1월 북경에서 열린 제2차 전국 청년 작가 대표대회에 참석하기까지 되었습니다.
0: 네, 이렇게 뭐 간단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계속해서 좀 자랑 많이 해주세요.
1: 예, 아무튼 50년이니까 세월이 쌓이니 작품도 쌓이고, 예, 또 수상 경력도 쌓이고, 뭐, 그런 것
0: 네,
1: 같습니다만,
0: 그렇죠. 물론 뭐이 30분 안에 선생님의 반세기 동안의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자랑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알고 싶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1: 예, 그럼 조금 또더
0: 네,
1: 이야기할까요?
0: 그래요.
1: 아, 그후시 나이 장례식으로 아리랑 문학상을 받게 되고 시 우리말 우리라는 말로 천지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0: 네.
1: 이후에 또 도라지 문학상, 두만강 여울소리 시인상, 연변일보 해랑강 문학상, 요냉신문 악문가 문학상, 예, 두루두루 또 받게 되고,
0: 네.
1: 예, 시집으로 세월이 길어 지홍시 문학상, 시선집 연변으로 장백산 모두 모아 문학상 및 연변작가협회 문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리고 시집 등그 책도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1: 예,
0: 제가.
1: 책도 몇권 냈는데,
0: 네.
1: 예, 시집으로는 1989년 7월 연변의 밀 출판사에서 첫 시집 나의 고백을 출간하고, 1993년 12월 시집 꽃이 임이가 한국도서출판 3과 함께해서 출간됐습니다.
0: 네.
1: 그리고 2009년 12월 연변이민 출판사에서 시선집 연변이 출간되고 2028년 연변대학 출판사에서 석화 대표시 해설과 감상이 나왔습니다. 아, 이외에 뭐 문학평론집 시와 삶이 대화
0: 암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석화 시인은 지난 10년간 멸사봉공의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정력과 시간을 대부분 할애해 석화문학원의 건설에 매진했습니다.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알찬 문학 강의를 펼치고 여러 학원들의 작품을 수정 보완해 여러 문학지에 발표했습니다. 해마다 개인 또는 회원 작품집을 펴냈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한 해에 7명이나 연변 작가협회 회원을 배출하는 쾌거를 일궈냈습니다. 언제 한번 화를 내는 적 없이 잘했어, 멋있어 라는 말로 학원들의 자신감과 적극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고래도 칭찬해주면 춤을 춘다는 그러한 철학을 유감없이 실천하는 시민사회계 훌륭한 리더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스승이 있기에 리정림, 허향순, 박옥화와 같은 훌륭한 서기와 회장들이 모든 일에 앞장을 서고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으며 회원들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연변에 우리 문화 살리기와 정신문명 건설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참 훌륭한 평가를 해주셨네요.
1: 아이고, 과찬입니다.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예.
0: 네,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이것은 예. 선생님만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1: 네, 예, 그런가요? 예.
0: 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선생님, 오늘도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방송국에 초대해 주셔서 저는 대단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오늘 또 우리 많은 분들에게 좋은 말씀 전해주셨고 네, 50년이라는 선생님 문학 인생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요해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장장 50년, 반백년 반세기의 문학의 길을 걸어오신 석화 시인, 우리 석화 선생님. 이제 또 앞으로의 50년, 100년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그냥 하다 봅시다. 그냥 하다 보면 꼭 좋은 운이 따르고 좋은 일이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행복을 열어가는 종소나기의 해피라디오에 귀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7월 28일 화이 문명을 크게 알린 조선족 작가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김혁 작가님께서 우선 로신 문학상은 어떤 상인지 말해주실까요?
1: 네, 알다시피 로신 문학상은 국가급 상입니다. 중국의 대문호이며 시문화운동의 선봉이신 로신 선생이 이름을 따서 제정되었습니다.
0: 네.
1: 중국 작가협회가 주최하는 상인데요.
0: 네.
1: 이 상 말고도 로신 문학상, 모순 문학상, 조국 문학상과 함께 중국이 4대 문학상으로 손꼽힙니다.
0: 네.
1: 1996년에 제정된 이래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0: 네.
1: 이 상은 우수한 중편소설, 단편소설, 실화문학, 시, 산문, 잡문, 문학리론평론, 문학번역 이러한 여러 장르들 아우르며 이러한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에 대해 국가적으로 포상하는 상입니다.
0: 네.
1: 로시 문학상이 제정 취지는 작가들이 깊이와 혁신성을 갖춘 문학작품을 창작하도록 고무하고 현실주의 정신이 담긴 작품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0: 네.
1: 그 전신은 1980년도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시기 문학이 막 시작될 때 제정된 전국 중단편 소설상이 바로 로시문학상이 전신입니다.
0: 네.
1: 2014년부터 매 4년마다 한 번씩 선정하는 방식으로 조정되었습니다.
0: 네.
1: 로시문학상은 중국 문화 각 분야의 최고 성과를 한 자리에 보여줄 뿐만 아니라 수상 작품들을 통해 중국 현대문학의 생동감과 시대적 연관성을 깊이 있게 드러내며 작가, 평론가, 번역가들이 창조적 기여를 권위적으로 기록해오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김혁 작가님은 전용선 작가와 남다른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전용선 작가의 이 문학 이력에 대해서 알려주실까요?
1: 네, 전용선 작가와는 10여 년 전에 제9차 전국작가대표대회에서 만나면서부터 알게 됐습니다.
0: 아, 네.
1: 예, 그 후에 연변에서 조직한 당군문학상 시상식 때 만났고요.
0: 네.
1: 사실 그때 저는 당군문학상 소설부문 평심을 맡았댔습니다.
0: 네.
1: 평심을 맡으면서 많은 작품 중에서 전용선이 작품인 중편소설 소화 18년에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0: 네.
1: 소화 18년은 전용선이 첫 작품집입니다. 그가 그때까지 창작한 거의 모든 소설 작품들을 여기에 묶어냈지요.
0: 네.
1: 전부 중문으로 창작된 그의 작품집 속에서 한사, 소화 18년, 흰 태양, 붉은 태양 이러한 소설들은 모두 전쟁 소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0: 네.
1: 사실 전용선 본인을 만나기 전부터 저는 그의 드라마 낭떠러지, 중문으로는 쉐이야.
0: 네.
1: 이 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댔습니다.
0: 네.
1: 여러 판본으로 갖추고 거듭 보았고 우리 주변의 작가들에게 적극 추천해 주었습니다.
0: 네.
1: 전용선이 독보적인 창작 장르에 대한 관련 칼럼도 여러 매체에 발표했습니다.
0: 네.
1: 그러다가 19년경에 전용선 씨가 용정으로 찾아왔습니다.
0: 네.
1: 용정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시인 윤동주의 그는 깊이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0: 네.
1: 그는 그때 윤동주의 주옥 같은 시편들을 중국어로 번역하려는 꿈을 갖고 있었지요. 그래서 전참 윤동주 관련 단체를 차리고 관련 연구 논문과 책자들을 여러 권 펴내 저를 찾아왔습니다.

0: 저희 영국의 사무실에서 주석하면서 우리는 3박 4일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한살 터울입니다. 제가 전영선보다 한살더 많습니다. 그때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영두레 독서회의 주최로 전영선에 대한 특강회를 마련해 조선족 독자들에게 전영선 작가에 대해 알리기도 했죠. 또 번역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수차 긴 전화 혹은 장문 이메일로 인동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전영선 씨와 그의 누님이 공동 번역 작업을 한 윤동주의 중문 시집 별헤는 밤이 출판되었습니다. 강서 봉황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전 작가님의 이 번역서는 아시아 도서 랭킹 1위에 오르는 기염과
1: 네, 그렇군요. 전영선 작가의 이 문학 이력은 어떤 행보를 거쳐왔습니까?
0: 전영선 작가는 1966년 흥룡강성 이춘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북대화학문공단이라는 곳에서 창작원을 지냈고 삼강석간이라는 신문사에서 기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중간 수교 이전에 이미 한국으로 가서 파주의 한 공장에서 힘든 노력을 했던 경력도 가지고 있네요. 34살 되던 해에 꿈을 안고 북경으로 올라간 그는 러시문학원과 북경영화학원에서 공부하며 비로소 작가의 길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주요 작품들은 장편소설 독신자, 소설집 소화 18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큰 관심을 보여서 세월, 눈 속의 성냥이, 어머니 등 이러한 드라마를 통해 관객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막상 그가 정국이 독자와

0: 패러다임을 알린 영상물이 출연이라고 평론가들은 첩보드라마의 출연을 반기고 있습니다. 전영선이 첩보드라마는 이런 풍토에서 태어난 경전 작품입니다. 이 많은 중국의 첩보드라마 중에서도 악어는 전영선이 낭떠러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0: 드라마는 일본이 침략과 국민당이 횡포에 맞서 싸우는 공산당 특공 인원인 주울이 활약상을 시종 팽팽한 긴장감 속에 사랑과 증오, 음모와 배신을 현념과 액션을 곁들인 프레임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른 드라마들에 비해 총격전이나 동작신 같은 것이 적습니다. 미녀들이 선정적인 유혹도 없어요. 하지만 30여 집 되는 동안 내내 마음을 졸이며 보게 하는 작품입니다. 전영선 씨가 심혈을 쏟아 부은 탄탄한 스토리와 조연들이 웅신 깊은 연기가 돋보이는 드라마입니다. 낭떠러지는 상영된 후 제18회 상해 TV 페스티벌에서 최우수 드라마 작가상을 수상했습니다. 작품은 이 밖에 최우수 작품상, 최우수 여주연상을 휩쓸며 그해 중국 최고의 드라마로 선정되었습니다. 준엄한 항일전쟁 14년 동안 동북지역이 항일대중들에 대한 감동적인 사연과 역사를 오늘 기억할 가치가 있어서 이 시나리오를 쓰게 되었다고 전영선 씨는 그 창작 이중을 밝혔습니다.
1: 그렇군요. 그 후에도 이제 전영선 작가는 또한 편의 첩보 작품을 써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죠?
0: 네, 이번에는 영화 시나리오입니다. 예, 바로 벼랑 위에서 쉐이아 주상입니다. 벼랑 위에서는 당시 온통 장안의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중국 영화의 거장인 장예모가 메가폰을 잡았고,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출연했고, 11억이라는 억소리 나는 흥행 수익을 올렸습니다. 저도 이 영화에 대해 CD로 갖추고 있었지만, 인물이 등장합니다. 영화 벼랑 위에서는 드라마 낭떠러지 속의 인물 관계를 더러 보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완전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그 전작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게 된 것은 드라마에서 남긴 유감에 대한 미봉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작품에는 모두 특공대원 주울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드라마에서 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결말에 대해 관객들 모두가 애석해 했습니다. 용두삼이라고 혹평하는 평자들도 있었고요. 영웅들은 이미 격동의 시대에 피부리며 산화해 갔고, 그 처절한 시간은 도저히 되돌릴 수가 없고, 그래서 전영선 작가는 그 맺지 못하는 작물에 익숙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찍 지난 80년대에 중국의 관객들은 이미 첩보물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제작한 모란꽃, 이름 없는 영웅들, 그리고 루마니아와 알바니아의 첩보 영화도 많았습니다. 그중 이름 없는 영화들과 같은 첩보물들은 지금 다시 봐도 유화감이 없이 그야말로 첩보물이 경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시가지에서도 겨우 몇몇 집이 화면이 떼창만한 작은 흑백 텔레비전을 갖추고 줄인 문화 욕구를 간신히 달렸던 그 당시에 우리에게 첩보 드라마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그 자체였습니다. 전영선 작가는 장르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르물은 장르물로서의 냄새와 호흡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보느라면 멜로물이 향기나 판타지물이 몽환에 비해 불편하거나 또 화약 냄새의 피비린내를 감지할 수 있겠지요. 첩보물이 주는 그 박절한 호흡 때문에 우리는 피비린내 나는 격동기를 온몸으로 헤쳐나가는 영웅 인물들이 평범하지 않은 모습, 그들이 겪는 정과 한을 여느 장르보다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의 작품 벼랑 위에서는 긴박한 와중에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는 장면이 나오는데 짧은 편폭이지만 가장 관객들이 눈물샘을 건드린 부분이라 할수 있지요. 외편은 철로 만들어진 특공대원들 같지만

0: 그들도 권력의 정이 있고 그 깊은 정을 대를 위해 벌이는 부분이 특공대원들이 진모습을 다각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첫 번물에서는 굳은 신앙과 용감한 희생, 그리고 자기 안위를 위한 반역 등 누루별별 생동한 캐릭터와 사건들이 목숨을 건 대결 중에 역력하게 그려집니다. 그 와중에 인간의 인성이 실루엣이 아닌 진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첩보 소지를 좋아하는 것은 파란만장하고 긴장감 넘치는 줄거리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절벽 끝,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 인성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어떤 가식과 꾸밈도 통하지 않는 그 진실한 상황을 쓰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전영선 씨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0: 전영선 씨는 또 나는 단지 장르물이 흥행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다. 인물을 일상이 무사 안일 속이 아닌 특정적인 극한 상황에서 그려내며 실현이던 인물에서의 인성이 광휘를 발견하는 것이 첩보물이 매력이 때문에 이 장르에 빠져들었다. 인간이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그중 우리 항일 역사를 그냥 액션물이나 코미디물처럼 만들어버린 소위 항일 관객들이 좋아하지 하고 전영선에 대해 이의를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현란한 기교신보다는 그 속에 숨은 인물들이 성격신이 더 중요하다고 전영선은 고집합니다. 그래서 전영선이 작품이 첩보물보다는 순수 문예물에 가깝다고 평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전영선 작가는 첩보물을 자신이 창작 1순위에 놓은 창작 경위에 대해서 근대 생활을 보여준 전영선 작가의 또 다른 드라마들인 독신자나 세월이 그러한 시도가 아닌가 생각하니 읽었습니다.
1: 네.
0: 소감에서 전영선 작가는 수십 년 동안 글을 써오며 중국문단 최고의 영예의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쁘다. 이것은 단순한 영예일 뿐만 아니라 내가 수십 년 동안이 문학관과 미학에 대한 긍정이기도 하다. 나의 작품을 위대한 이름인 로신과 연결 지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슴 뛰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번이 수상작 비밀은 25년 만에 문학 창작으로 돌아온 작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그동안 전영선은 극작가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수십 년간 영상 각본 작업을 해오면서 소설을 쓸 겨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1: 네.
0: 10월 잡지에 발표했던 중편 소설 여동생이 마지막인데 벌써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누님과 함께 시인 윤동주의 시집 별 새는 밤을 번역했고 그 외 한 일은 모두 드라마와 영화 시나리오 창작이었습니다.
1: 네.
0: 그는 소설 창작은 훨씬 다른 장르에 비해 자유롭고 외부의 간섭이 적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0: 몇 편의 시나리오 작업에서 제작사와 큰 이견 충돌이 있었던 연거였습니다.
1: 네. 그래요. 전영선 씨는 네, 수상작 비밀의 이 창작감이 일본 전범의 회고록과 방대한 역사 기록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왜꼭이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결심했을까요?
0: 전영선이 여러 장르의 작품에서 알수 있다시피 예전이 소설 창작이든 시 번역이든 시나리오 작품이든 모두 다 동북과 관련된 소재들입니다.
1: 네.
0: 아마 신문사 기자로 일한 적 있는 경력 때문일까요? 그는 역사 기록물에 큰 흥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여러 곳을 다니며 그곳이 지방지와 문의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1: 네.
0: 조선족 항일 여전사 리민을 생전에 몇 번이고 만나서 취재하면서 동북 항일사에 대해 조명할 뜻을 갖게 됐다고 저와의 대화에서도 몇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1: 네.
0: 이번 수상작 비밀은 항일 여영웅 조일만에 대한 조명입니다.
1: 네.
0: 전영선은 어느 날 정협 문서 자료에서 일본 전범 오노 타이지가 쓴 미만주국 시기 회고록 조일만 탈출 사건을 찾아보았습니다. 적들의 입장에서 서술한 기록이지만 몇 가지 디테일한 시절이 그를 크게 놀래웠다고 했습니다. 적들이 눈에

0: 미친 부상당한 채 포로가 된 졸마는 태연했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말솜씨가 뛰어나고 학식이 있어 보였다고 회고록에는 적혀 있습니다. 그녀는 부대에 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기를 거절했고 일본인들에게 먼저 요구한 조건은 한끼 붙잡힌 한일군이 어린 소녀를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요구였습니다. 처형을 앞둔 그는 전혀 두려움 없이 퇴원했고 놀라울 따름이었다고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1: 네.
0: 요즘에 영웅에 관한 이야기가 틀에 박혀 있고 관념적인 거대 서사에 가려져 디테일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디테일이야말로 소설과 모든 예술 작품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며 적들이 회고록에 적힌 디테일한 부분들 때문에 이 작품을 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1: 네.
0: 전영선은 여러 사격 활동을 사용하고 50일 만에 초고를 완성했습니다.
1: 네.
0: 거의 폐쇄적인 집필 상태에서 비밀을 써낸 것입니다. 비밀을 쓰는 과정에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1: 네. 네.
0: 전영선은 동물을 아주 좋아해서 집에 개와 고양이 여러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 작품을 집필하고 있는 동안 집에 있는 달이라는 이름이 흰 고양이가 곁에 있어서 늘 컴퓨터 앞에 엎드려 배동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출판사와 최종 교정을 마치고 원고 파일을 보내고 한숨을 돌리려던 그날 오전, 달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고양이는 라고 전영선은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민과 같은 항일 여전사를 여러 번 직접 취재하면서 많은 그의 개인사를 통해 그 시대의 신녀성이 정신적 궤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전영선이 소설에서 역사적 사실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역사의 진실을 살리려고 그는 애썼습니다. 소설은 위만주국 경찰 지덕이용과 저자 나등 여러 가지 시선으로 진행됩니다. 1936년 여름 할빈에서는 당시 위만주국 전역을 백학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리에 중상을 입은 여성 유격대원 일명 아가씨가 경찰들이 두터운 감시망 속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연루된 경찰과 간호사들은 운명이 급격하게 뒤바뀌었고, 기동룡 경찰 또한 이 일로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해방 이후 그는 소련에서 중국으로 돌아왔지만, 자신이 이미 무덤 속에 묻힌 산성장으로 락인 찍혔음을 알게 됩니다. 평생 꺼내놓지 못할 비밀을 안고 그는 아내와 딸들과 가슴속으로 조용히 이별한 뒤 세상에 자취를 감춥니다. 소설은 위만주국 경찰 기덕영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펼치며 실제 인물인 일명 아가씨, 바로 졸마니 이야기를 암선으로 교차시킵니다. 이제 책을 읽을 더 많은 독자들을 위해 제가 여기서 스토리를 더 많이 밝히지는 않겠지만 소설 비밀은 이렇게 한 개인의 운명과 민족의 생사가 맞부딪히는 거대한 시대 속에서 충의와 배신, 한 사람의 희생과 대중을 위한 양심적인 선택, 그리고 인성의 빛을 파헤쳐 보이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비밀이라는 이 제목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0: 전영선은 소설 집필 초기에 제목들을 몇 가지로 구성해 봤다고 했습니다. 전달하거나 쉽거나 더 신선한 느낌의 제목들도 있었지만 여러 차례 고심한 끝에 최종적으로 비밀로 정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제목보다 눈에 띄고 놀란 느낌은 없지만 이 텍스트에서 가장 어울리고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다시는 꺼내서 말할 수 없는 비밀도 있고 세월에 묻혀 영원히 답을 알수 없는 비밀도 있고 여러 겹의 비밀이 서로 얽혀 있는 모습은 인생사와도 같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작가의 앞으로의 창작 계획은 어떻게 될지, 또 비밀 이 영상화 작업은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0: 지금 문학과 영상 모두가 침체기

0: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 네.
0: 그렇다고 인간이 정서가 사라지지 않는 한 문학과 영화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영선 작가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1: 네.
0: 영상업이 쇠퇴한 큰 원인 중 하나는 문학을 등한시하고 멀어지며 오직 오락만 추구하고 시장에 맹목적으로 영합했기 때문이라고 전영선 작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1: 네.
0: 문학이든 영화든 정신적 속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정신적 차원이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입니다. 앞으로 중편소설 비밀이 영상화 작업을 추진해 보련다고 전영선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
1: 네.
0: 비록 시나리오 작가와 소설 작가는 자본 앞에서 대부분 약자이고 본인이 구상을 실현하기란 상당히 어렵지만 노력해 보겠다고 그 의지를 밝혔습니다. 뜻을 함께할 협력자를 찾는 중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인생이 모든 순간마다 문학은 충실한 오랜 친구처럼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고 그동안 다른 작업에도 종사해 보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고 말하는 전영선 작가는 언제나 문학과 관련된 일로 돌아왔고 문학 외에는 제게 다른 길은 없다고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서 동업자로서
1: 감사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졸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요즘따라 너무 덥죠? 진통더위를 싹 식혀줄 남경특집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세기 90년대를 풍미했던 향강영화 연지곡, 영원한 오빠 장국영과 매력덩어리 언니 매경방이 주연을 맡아 화려한 연기를 보여주었죠. 본 프로에서는 영화 연지구를 탄생시킨 중국의 저명한 작가 리벽화의 소설 연지구를 라디오 소설로 각색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반세기를 걸친 비련의 사랑, 사람과 귀신 사이에 얽힌 꿈같은 이야기, 등기고 싹 무시무시하지만 가슴이 아프도록 슬픈 사랑 이야기가
1: 한여름 당신의 곁을 지켜드리게.

0: 시비 도령은 무슨 복이 있어 저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1: 여하씨,
0: 만일 그날 그가 그 약속에 응하지 않았더라면 다 그날 때문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다.

0: 만일 그날 5분 일찍 퇴근했더라면, 만일 그날 기재부에 올라가 TV를 봤더라면, 만일 그날 집에서 초윤이를 기다렸더라면, 만일 그날 소화가 여화를 접대했더라면, 다 그날 때문이었다. 나는 비몽사몽에 빠졌다. 여화가 만졌던 상처는 이미 다 나아있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여화가 만졌던 상처 자리를 만져보았다. 그녀와 나는 분명 피부가 닿는 스킨십을 했다. 사실 그녀는 아주 간단한 여자였다. 신체가 복잡했지만 감정은 간단한 여자였다. 무심하게 맡은 화로수의 냄새는 이 생의 영원한 향기마냥 은은하게 퍼졌다. 새벽 서시민의 재난이란 언제나 자기들로 삼켜야 하는 법이다. 다행히 상처가 나았을리 망정이지.
1: 초연이 전화가 왔대서.
2: 무슨 일이래?
1: 널 찾는 게 아니야. 날 찾았어. 나보고 오후에 자기 집에 와서 오락판에 줄 기사를 갖고 가라던데.
2: 왜?
1: 병이 났대. 감기에 걸렸나 봐.
2: 감기에 걸려도 원고는 바쳐야지. 가수도 아닌 게 감기에 걸려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0: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2: 왜 하필 소화를 부른 거야? 나한테 전화하면 오련이 알아서 잘해주지 않을까 봐? 안디한테 부탁해도 되잖아. 안디 이 녀석이 초연이가 아픈 걸 알면 꽃다발이라도 안겨주지 않을까?
0: 소화는 내가 무표정인 걸 보고 한마디 했다.
1: 난 오후에 시간이 없어. 내가 가.
2: 나를 시킨 게 아니잖아.
1: 너 안 갈 거지? 내 생각에는 초연이가 너한테 말을 전해달라는 뜻인 것 같은데. 알았어, 내가 가지. 내가 가서 초연을 꼬셔봐야지. 어차피 너희들은 안 될 거잖아.
2: 일이 바쁜데 어딜 간다고 그래. 오후에 다시 보자.
0: 나는 대답은 심드렁하게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소화 녀석의 귀싸움을 보기 좋게 갈겨주었다. 그리고는 나는 듯이 사전에 있는 초연이의 집으로 달려가서 초인종을 눌렀다. 다른 식구는 집에 없는지 초연이가 나와서 문을 열었다. 그녀는 분풀이를 하기 위해 아주 짧은 머리를 깎았다. 너무 짧아서 당장 비구니암에 가둬두었다. 초연이는 나를 보더니 벌잖아? 그래. 다 내게 달렸어. 내가 마음만 먹고 달린다면 뭐가 문제겠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렇게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초연이는 20분도 넘게 통화를 했다. 어느 낙선된 향랑 아가씨 후보가 그녀의 의견을 청구하는 것 같았다.
2: 의견을 묻기는 지들 다 속심이 있으면서.
0: 그녀들은 기자를 찾아 자신의 연약함으로 동정을 샀다. 결국에는 다 홍보를 위한 것이었다. 계약을 망설이기는 마음속으로는 책을 하고 싶어요 하서 초연이는 기사를 쓰면서 물었다. 나는 그날 부상당한 일을 상세히 알려주었다. 다만 여화가 얼음찜질을 해준 것만 빼고. 나는 불씨로 머리가 청명해진 것 같았다.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은 빼놓고 그날 상처와 고통에 대해 아주 상세하고 생동하게 형용했다.
2: 이젠 괜찮아. 아프지 않으니까 동정할 필요가 없어.
3: 동정할 의향도 없어요. 저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2: 조연아.
0: 난 속심 말을 했다.
2: 우리 화해하자. 당신 아프니까 힘도 없을 테니 더 싸우지 말고. 당신 그런 목 상태로 더 싸워봤자 소리가 안 나올 게 뻔해.
3: 세상에, 이딴 형식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남자가 어디 있어요?
2: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3: 내 비위를 건드리고 화를 내게 하고 잘못이 아닌가.

0: 요?
1: 아, 당신도 내 비위를 건드리고 화를 내게 했잖아.
0: 암튼 다 당신 잘못이에요. 서연이는 또다시 격동됐다. 나는 여러 가지를 연상하며 저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라디오 소설 연지구 원작 리벽화 편역과 극본의 장선자 리림영 해설 정소나 배역 김혜연 최림 정소나 련무녀 제작의 최요미 1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1: 투도 거칠어지는 편입니다. 그날도 장보러 온 사람들이 많아서 계산대 앞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차분히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산원이 교대를 해야 하는 관계로 기다리던 계산대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다른 곳에 다시 줄을 서야 했습니다. 순간 동생은 불편한 기색을 가득 드러내며 혼잣말로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돌발 상황일 뿐인데 타협하거나 여유롭게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짱짱한 성격은 작은 일에도 마음의 여유가 없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 짱짱하다는 성격이나 말 같은 것이 부드럽지 못하고 매우 신경질적이고 메마른 데가 있는 태를 가리킵니다. 지난 주말 시골 고모 댁에 갔더니 한창 집안의 오래된 나무 선반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햇살에 노출되고 바람에 말라버린 나무 판자는 수분이 완전히 날아가 나뭇결 자체가 짱짱하게 굳어 있었고 살짝 힘을 주자 금세 틈이 생기고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계신 목수 아저씨께서도 이 나무는 오래 건조되고 결이 짱짱해져 쉽게 갈라진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분이 부족해 건조해진 나무나 목재는 단단하기는 하지만 탄력이 없고 쉽게 부서지거나 갈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딱딱하다는 단순한 단단함만을 의미하는 반면 짱짱하다는 건조해서 굳어 쉽게 갈라지고 부서지기 쉬운 특성까지 담고 있어 훨씬 섬세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짱짱하다는 까칠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의 성격, 건조하게 굳어 갈라지기 쉬운 나무의 질감까지 두 가지 전혀 다른 상황을 표현하는 매력적인 우리말입니다.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정석이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올 상반기 우리나라 대외무역이 강력한 상승세와 안정적인 발전세를 보였습니다.
0: 올바른 지적권 수립과 실천에 관한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산동선 지남시와 신강위글 자치구 우름치시는 학습조사 일정을 일괄 추진하고 민생실천 사업을 잘 수행했습니다.
1: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혁신 성과를 들고 제국의 중국 국제수입 박람회에 참가할 것입니다.
0: 광동, 강서, 호남 등지가 태풍 노을을 총력으로 대응했습니다.
1: 뉴스에어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정석이는 고수준 대외 개방을 확고부동하게 확대하고 다자무역 제재를 소화하며 전통시장을 공고히 하고 신흥시장을 개척하며 국제순환을 확장하고 국내 시장과 국제시장의 고효율적인 연계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화물무역 수출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16.9% 성장한 25조 4,700억 원에 달했으며 계속해 세계 화물무역 제1대국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개방된 중국은 세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세계 경제 회복에도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의호철도 서역에서는 일용차와 자동차 부품, 기계 설비 등 화물을 가득 실은 절강 중국 유럽 화물 열차 편이 만주리 통상구를 거쳐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올 상반기 절강 중국 유럽 정상회의 참석해 경제 세계화는 막을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라고 표했습니다. 각국의 발전은 개방과 협력의 국제 환경을 떠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고립된 외딴섬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개방형 세계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하고 개방과정의 기회를 공유하고 상생을 도모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60여 개 국가와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체리 자유로부터 도리안 자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세계 각국의 좋은 물건을 점점 더 많이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 5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신세계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5월과 6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로부터 수입한 화물 총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23.5% 증가한 1938억 원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초대규모 시장 기회를 공유한 동시에 아프리카 발전과 진흥의 중요한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세관청소 왕군 부소장은 상반기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계 전기 제품 수출은 28.8% 증가했고 그중 태양광 제품, 송변전 설비, 일반 기계 설비, 자동차 부품 등 수출도 성장세를 유지했습니다. 일련의 데이터 뒤에는 대외무역 구조의 심층적인 변화가 자리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수출입 제품은 혁신 스마트, 친환경 방향으로 발전하는 특징을 보였으며 그중 직접 회로, 산업용 로봇, 친환경 제품들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강서성의 한 과학기술 기업이 개발한 지능형 순찰 로봇이 해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기업 오몽용 부사장은 로봇의 해외 진출은 체인조치 기업 세계 각지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이 더해지면서 기업은 빠르게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응용 장면에 맞추기 위해 그들은 전력망 연결, 전력망 분리, 소형 전력망 등 다양한 장면에 적응할 수 있는 주력 제품을 출시했으며 각기한 나라의 전력망 표준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어 진정으로 하나의 제품으로

0: 좋은 세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4월에는 상무부와 중국수출입은행이 문건을 공동 발표해 수출입신용대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련의 대외무역 안정화 정책들이 정밀하게 힘을 보태고 많은 대외무역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하며 혁신과 발전을 이룩하면서 우리나라 대외무역은 상반기에 우수한 성적표를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경제무역 환경이 아무리 복잡 다단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충족한 혁신 동력과 강력한 조치 활력, 고수준 개방, 탄탄한 대외무역 기본판으로 글로벌 경제무역 협력에 더 많은 확실성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상무부 대외무역사 양도 사장은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고수준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또 실무적인 정책과 조치, 또 편리한 서비스 보상으로 수출 안정, 수입 확대, 특히는 무역의 혁신 발전과 균형 발전을 추진해 글로벌 경제무역 발전에 꾸준히 기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에 관한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산동성 지남시와 신강위글 자치구 우름치시는 학습 조사 시정을 일괄 추진하며 민생 실천 사업을 잘 수행하고 실무적인 조치를 통해 학습 교양 성과가 현장에서 결실을 맺도록 다그치고 있습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산동 지남시는 당원 간부들을 일선 현장에 파견해 심층 조사와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시 전역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치매 노인 전문 돌봄 수요가 절박한 문제 대응해 지남시는 신축, 기존 자원 활용, 개소 등 조치로 양로시설 내에 인지장애 전담 구역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전담 구역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지남시는 간호형 병상 신설, 양로시설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 수용 등에 대해서 별도의 장려금과 보조금을 설립하고 전문 강습을 제공했습니다. 현재 지남시에는 총 1216개 인지장애 병상이 설치되었고 지역사회 양로봉사기구 3곳이 추가되었습니다. 산동성 지남시 천교구 삼각선 종합양로봉사센터 입소자녀의 자녀 조연청 씨는 이곳에서는 누군가 인내심을 갖고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회상놀이나 감각 훈련을 해줘 부모님의 정신상태가 훨씬 좋아졌고 자녀들도 더 이상 매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전남시 전체 당정 지도부는 총 333건의 문제점을 조사내고 시 직속 부문과 기업, 대학 등 지도부는 총 969건의 문제를 조사해 현재 항목별로 시정 중입니다. 산동성 지남시 당위원회 조직부 류진강 부부장은 습금평 당건설 사상과 습금평 총서기의 7일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여 문제점 조사를 상시화하고 시정 관찰을 장기화, 효율화하며 이민을 위한 복지 증진의 장기 효과 성기제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최적화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학습 교양 성과를 대중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실제 성과로 전환하며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단호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철저하게 리행해야 합니다. 신강 우름시시는 당원 간부들을 일선 기층에 파견해 심층 조사 방문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분류 정리하여 대상을 작성하고 하나씩 시정했습니다. 주민들이 반영한 지역 의료자원 부족, 특히 노인과 어린이가 큰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다녀와야 하는 큰 불편에 대응하여 우름치시는 우수 의료자원이 하향 이전을 추진하고 기층 초진, 량방향 전원, 근만성 질환 분담 치료, 상하 연계의 단계적 진료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천상구 함천가 가도 지역사회봉사센터에서는 삼갑 급 종합병원의 전문의가 상주 진료를 정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진단치료 장비와 기본약품 등을 구전히 갖췄습니다. 올해 우름치에서는 연인수로 1,800여 명에 달하는 의료 전문가가 기층에 파견되었으며 105개 기층 의료보건기구가 소아과 상용 질환진료 능력을 갖췄습니다. 신강 우름치시 천산구 함천가 가도 주민 유정씨는 아이가 아프면 바로 이곳을 찾는다며 집 앞에서 3갑급 병원 이사의 진료를 받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우름치시 각급 지도부는 다양한 문제점 총 3,175개를 조사했으며 현재 3,091개 문제점을 시정했습니다. 신강 우름치시 당위원회 조직부 장학강 부부장은 습금평 총서기에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에 관한 중요한 론수를 지침으로 견지하고 그리고 습금평 당건설 사상의 지도하에 대중봉사 복지를 모든 업무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으로 삼아 학습 교양의 성과를 진정으로 민생 혜택 증진과 민생 해결의 구체적 행동 실제 성과로 전환시키고 민생 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27일 제국의 중국 국제수입 박람회가 개막 1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 작업은 전면적인 공략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올해는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혁신 성과를 들고 또다시 수입 박람회와의 약속을 지키러 나섭니다. 올해 처음으로 수입 박람회 참가는 네덜란드의 한 페인트 코팅 기업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사업 구성과 지속 가능성을 주도로 한 최첨단 혁신 성과를 전면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업 아시아태평양 지역 홍보부 관계자 로커 씨는 혁신 중심의 성장 기업으로서 우리는 목격자 역할에서 참여자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며 수입 박람회는 세계 최대의 글로벌 연결 플랫폼으로서 우리와 같은 기업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혁신의약품과 의료기술이 종국시장에 진출하는 종량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한 의료기술업체의 종국법인 업무책임자 변예 씨는 올해 당사는 80개 이상의 최첨단 최소 침습 종제 혁신 제품을 의료기기와 의약품 의료보건 전시관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제4회 제5회 수익박람회부터 회사는 중국에서 시장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과 생산기지도 갖췄습니다. 현재 많은 제품 라인이 중국을 생산 거점으로 삼고 다시 글로벌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 올해 제12호 태풍 노을이 26일 새벽 광동성 해주에 상륙했습니다. 26일 오후 6시 기준 광동성은 루계로 약 90만 명의 주민을 대피시켰습니다. 기상부문은 태풍 노을의 잔류 저기압이 계속 북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앙기상대는 27일 오전 6시에 계속 주황색 폭우주의보와 노란색 강한 대류성 날씨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각지는 즉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태풍 방어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했습니다. 태풍 노을은 26일 새벽 광동성 해조시 해동현, 평해진에 상륙하여 광동성 여러 지역에 강풍과 폭우를 몰고 왔습니다. 국가재해방지감소구조위원회는 광동성에 대해 국가4급 재해구조 비상대응을 긴급 발동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앙예산에 투자 1억 원을 긴급 배정하여 광동성의 태풍 피해 후 복구를 지원했습니다. 태풍 노을의 외곽 강대풍에 바람과 강우 영향으로 26일 광동성 산미시 도심 지역 주요 도로변에서 가로수와 도로 栏杆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저지대 지역은 곳곳에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홍수 발생 후 여러 부문은 신속히 움직여 배수와 장애물 제거 사업을 질서 있게 진행하면서 교통소통과 주민 기본 생활 질서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산미시 도시구 홍초진 범흠만 부진장은 홍초진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모든 수문을 개방하고 저지대에 거주하는 주민 가정에는 인력을 배치해 배수 작업을 강화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전체 침수량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순찰을 강화하면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광동성 관련 해역이 미치는 영향이 점차 약화됨에 따라 광동 해사 부문은 질서 있게 선박 출항 허가와 유도 업무를 수행하고 선박 운항 재개, 인원 복귀 작업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동성 해사국 지휘센터 하삼람 부수임은 원격 순찰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서 항로와 정박지의 통항 조건을 확인하고 선박 운항 재개, 해상 공사 재개, 항만과 부두의 생산 재개를 전력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태풍 노을이 내륙으로 계속 진입함에 따라서 호남성은 주황색 폭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호남성 동부와 북부 대부분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남성 14개 시와 자치주는 동시에 홍수 방어, 지질 재해, 자연재해 구조에 대한 3급 비상대응을 가동했습니다. 호남성 침주시 자흥시는 격자화 관리, 구조 인력 사전 배치, 간부기층 파견 등 조치를 통해 극한 강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흥시 비상관리국 소방진 국장은 전시 171개 발전소가 모두 수문을 열어 수위를 낮추고 인원을 대피시켰다면서 주요 도로 구간이 돼서 교통 통제를 실시하고 동강호의 모든 선박 운항을 금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10개 전문 구조대를 주요 지역에 사전 배치해 재물자를 미리 확보하고 극한 강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침주시 여성현 난수진에서는 진과 촌 간부 전원이 비상근무 중이며 구역별 담당자를 통해 집집마다 방문하며 주민들이 위험지역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난수진 왕문룡 부진장은 난수진 간부 전원이 모두 일선에 내려가 지질재해 지점, 저지대, 노후주택을 세대별로 점검하고 있다고 비웠습니다. 왕문룡 부진장은 단 한 가구라도 대피하자는 주민이 있다면 절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태풍 노을의 영향으로 26일 오후부터 강서성 감주 남부 일부 지역에 강한 비와 강풍이 발생했습니다. 감주시 룡남시 도강향에서는 강한 비로 인해 일부 전력시설이 훼손되었습니다. 전력공급부문 직원들은 즉시 응급복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국가전력망 룡남시 전력공급회사 도강전력소 류덕 부소장은

0: 선로 설비 위험 요소 점검을 강화하고 변전소와 배선실의 홍수 방어와 보강 작업을 철저히 진행해 관할군의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전면적으로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올 수 있는 강한 비와 지질재에 대해서 감주시 심오현, 상류현 등 향진에서는 야간에도 위험 요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지질재해 지역과 하천 저지대 고위험 지역 주민들을 질서 있게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감주시 심오현, 계숙 모진, 광도, 인대 주석은 진과촌의 간부들을 조직해 지질재해 위험 가구, 비탈면 린접 가구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주민들이 친척 집에 临시 거처를 마련하거나 촌민위원회 설치된 临시 대피소에 대피하게 하는 등 조치를 통해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6일 오후 9시 기준 감주시는 총 7,737명 주민을 대피시켰습니다.
1: 문화중국행 오늘은 삼성태의 독특한 요소를 디지털 기술 료행 문화 창작 도시문화 관광과 융합시켜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대중의 시야로 이어지는 문화 활성화의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사천성 광안시로 안내합니다. 사천성 광안시에 위치한 삼성태 박물관은 2층 규모의 전시관 2만 2천 평방미터의 전시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약 1,500점의 출토 유물들이 정교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발굴하우스, 제사갱, 요물보건실험실, 상하조령 보관고 등을 1대1로 정밀보관한 공간입니다. 삼성태 박물관 관리위원회 위청 부주임은 새로운 기술 수단을 통해 요물의 디지털화와 대중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관람객들이 삼성태의 내적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발견하게 하는 것으로 문화를 잘 보호하고 존파해 나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문화창작구에서는 삼성태 요소를 담아 정교하게 제작한 특색문화상품들이 방문객들의 소상 필수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삼성태 문화창의 상품 판매량은 이미 100만 점에 달했습니다. 위청 부주임은 현재 1,700여 종의 문화창의 제품을 보유하고 매년 30% 이상의 신제품 갱신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표현 방식을 통해 관광객들이 문화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물을 감상하고 문화상품을 구매하는 등 삼성태의 매력은 박물관 안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시관에서 나오면 온 도시가 고대 청나라 문화에 짙은 분위기로 물들어 있습니다. 광안시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관광국 호만성 부국장은 현재 광안으로 향하는 전용로선 5개를 운영 중이라며 삼성태 관람 후 인근 삼성촌을 찾아 체험 학습을 즐기고 삼성태의 문화적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0: 지금은 여름철 전력 사용 고봉기라 전력 공급이 시험되어 올랐습니다. 1959년에 건설된 강소선 진강시의 간벽발전소는 한때 국내 최대 화력발전소였으나 배출감축 신기술과 신고해를 도입해 내부 개조와 역할 재정을 입을 완성했습니다. 특별기획 중국개혁현장 오늘은 화력발전소의 변신기를 보내드립니다. 아침 6시 강소성 진강시 간벽발전소 14호 발전기 조종실에서 당직 직원이 현재 부하 80만 킬로와트인 14호 화력발전기 출력을 낮추는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분 뒤 대형 화면에서는 발전기 부하가 30만 2천 킬로와트로 떨어진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당직 반장 보곡 씨는 녹색 전력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화력발전기가 아침 시간대는 자발적으로 부하를 낮춰 자리를 내주고 낮에는 변동 상황을 주시하며 수시로 빈자리를 채워준다고 소개했습니다. 저녁 해질 무렵이면 태양광 발전량이 급락해 사실상 제로가 되는 반면 전력 수요 저녁 고봉기가 어김없이 차서기 때문에 화력발전은 가장 빠른 속도로 부하를 다시 끌어올려야 합니다. 하루 사이 수차례 기복을 겪는 이 발전기는 더 이상 지난 날처럼 단순히 최대 출력을 유지하는 발전왕이 아닙니다. 보곡 씨는 화력 발전기의 빈번하고 큰 폭의 변동은 보일러 연소 안정성, 설비 수명, 운영 안정성에 매우 높은 요구를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부하가 너무 낮아지면 불꽃이 꺼지고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 날아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조작은 반드시 정밀하게 통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에너지의 대규모 네트워크 연계가 확대되면서 화력 발전의 역할도 따라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0: 생산하는 것에서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으며, 심층 부하 조정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30% 전격 부하, 즉 발전기 최대 출력의 30%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한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 아래로 내려가면 보일러가 언제든지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벽 발전소 14호 발전기는 15%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당직 반장 보곡 씨는 그 비결은 바로 유연한 제일이라는 장치였다고 말합니다. 보곡 씨는 유연성 제일 시스템을 추가한 것은 마치 가정용 가스레인지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최소 불로만 조절해 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는데, 이제는 흡기 밸브를 더 조여 불꽃을 더 작게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발전기는 심층 부하 조정 개조 과정에서 11가지 기술적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성과보다 더 깊은 변화는 경영 논리의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과거 화력 발전의 논리는 더 많이 생산할수록 좋다였지만, 지금은 능동적으로 부하를 줄이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계산된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단순히 절약만으로 충분하지 않기에 간벽 발전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운영부 주임 등화는 발전소가 이미 신에너지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에너지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태양광 증류 측총 설비 용량은 402메가와트, 교류 측은 349메가와트에 이를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술 성격에서 경영 전환에 이르기까지 간벽 발전소 14호 발전기의 변화는 단순히 한 발전기의 개소를 넘어 전통적인 화력 발전이 새로운 전력 시스템 속에서 역할을 재정립하는 축소판입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제12진 조항기관 신강지원 간부 인재들이 26일 북경에서 출발해 오름치로 향하며 3년 임기의 신강지원 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올해는 130여 개 조항기관과 21개 송가자치구 직할시에서 총 8,300여 명 지원 인력들이 신강에 파견되었습니다. 이들은 현재소 교육, 수리, 의료, 농업기술 보급 등 중점 분야에 집중해 지원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0: 국내 첫 항공기 적격 요건에 맞춰 개발된 다기능 장기 채공 무인기 TP-200이 26일 산동성 연대에서 첫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TP-200의 만재 채공 능력은 24시간을 돌파했고, 임무에 따라 작업 보도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응용 분야로는 장거리 해사 순찰, 해안선 상시 근무, 기상 관측, 편벽한 산간 지역과 섬 지역으로의 긴급 구호물자 정밀 토화 등이 포함됩니다.
1: 해남성 해상수색구조센터에 따르면 남해 왜남 국적 어선 침몰 사고의 수색구조 작업이 26일 밤 추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중국 해경 선도함은 왜남 선원 2명을 성공적으로 구조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이 구조한 인원은 총 47명이며 수색구조 작업은 긴장하고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0: 중국 배드민턴 오픈이 26일 각 종목 결승전을 치른 가운데 여자 복식 결승에서 중국의 류성서 담영이 일본의 후쿠시마 유키 마스모도 마유를 2대 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혼합 복식 결승에서는 곽신우와 진방회조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26일 이란과 미국 간의 정보 교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중재국도 관련 업무를 계속해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같은 날 외교 협상을 위한 도움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타격을 중단했으나 협상 관련 구체적인 상황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송 전국 기자가 이란 측에서 파악한 상황에 따르면 최근 이란과 미국 충돌 기간 미군의 중동 지역 기지 내총 288개 이상의 목표물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란 언론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리탈한 교정 위반 요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협에서 기뢰와 충돌한 후 폭발했습니다. 이란은 앞서 여러 차례 선박이 이란이 발표한 항로를 리탈할 경우 그로 인한 결과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혜였습니다.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조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3: 잘 모르는 생존 위협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4: 무엇일까요?
3: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은 세계 보건기구로부터 인류의 다섯 번째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해마다 흡연으로 8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당신 두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것은 당신과 타인의 생명입니다. 노담, 담배와 멀리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근입니다. 먼저 계열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평화의 바다, 협력의 바다를 추구하는 남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주석 시간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없는 해만 국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게럴트 투더그렌 평어 그린 스쿤팽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5부 만물은 항상 장기적 안목으로 대하자 일곱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1: 하선생님, 하장촌을 계기로 디자인 사업 영역이 많이 넓어진 것 같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농촌지능 디자인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빈곤 탈출을 돕고 지역 IT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성취감은 상업 프로젝트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12일간 하장촌의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학생들은 큰 사랑으로 인재를 키우고 멋진 기회로 걸작을 그린다는 말에 잠뜻을 타득했습니다.
1: 네, 모석이님은 앞으로 화장의 이 문화창의 가게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계획 같은 걸 갖고 계십니까?
3: 일찍부터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문화창의를 주제로 농촌 관광을 발전시키고 모든 농가가 농촌 체험 실체를 운행할 수 있도록 말이죠. 감사합니다.
1: 서기님은 여전히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는 성격이시네요. 모상김 서기뿐만 아니라 하장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농촌지능과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길에서 하장촌 사람들은 모든 행복은 분투의 결과이고 스스로 창조해야 하며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도리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상해석인 왕병림 교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3: 다음 우리는 어떻게 공동부유를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둘째, 계획을 잘 만들고 계획을 잘 나눠야 합니다. 공동부유를 추진하려면 반드시 계획을 만들고 계획을 나누는 사이의 관계를 잘 해결해야 합니다. 일단 계획을 만들어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한면으로 경제 건설의 중심 지위를 견지해야 합니다. 발전을 견지하는 것은 당의 집권 흥국에서 선차적 과업입니다. 반드시 고품질 발전을 견지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분투를 통해 계획을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한면으로 발전 과정에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견지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주체로 하며 여러 가지 분배 방식이 병존하는 것을 견지하며 1차 분배, 재분배, 3차 분배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제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리한 제도적 배치를 통해 계획을 잘 나누어 양극화를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단계적 발전을

0: 견지해야 합니다. 공동 부유는 장원한 목표로서 과정이 필요하며 단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장기성, 간고성, 복잡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공동 부유는 기다릴 수도 없고 서두를 수도 없습니다. 이른바 서두를 수 없다는 것은 발전 도상국인 우리나라의 국정의 차관에 경제와 사회 발전 법칙을 따르고 사회 생산력을 한층 더 해방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적 부를 끊임없이 창조하고 축적해 인민의 생활 수준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른바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은 효과적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조건을 창조하고 제도를 보완하며 소득 분배 격차를 점차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발전한 후에야 빈부 격차 문제를 고민하지 말고 발전 과정에서 점차 해결함으로써 공동 부유 사업이 끊임없이 진보하고 실현되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잇는 관건적 시기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격차가 함대한 구간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오래도록 공을 들이고 한 가지 일씩 차근차근 처리하며 한 해에 또 한 해를 이어 밀고 나가는 자세로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1: 본 프로그램의 사상 해설인 왕병진 교수님, 고전 해설인 목만 교수님, 깊은 뜻을 내포한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정석이란 신시대 위대한 성과는 바로 당과 인민이 함께 땀 흘리고 싸워 이뤄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면적인 초요사회를 건설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을 이끌고
2: 이장유의 예행 황사도 중 신시기 명유의 배지 징취 清风 半夜鸣蝉，稻花香里说丰年，听取蛙声一片。七八个星偏外，两三点雨山前，旧时茅店社林边，路转溪桥忽现。 明月别枝惊鹊，清风半夜鸣蝉。稻花香里说丰年，听取蛙声一片。七八个星天外，两三点雨山前。旧时茅店社林边，路转溪桥忽现。

0: 지금까지 계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쟁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또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화의 바다, 협력의 바다를 추구하는 남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아세안 외무장관회의가 7월 2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막했습니다. 2026년 아세안 이장국인 필리핀은 지역 평화와 안보 등 이제를 중요한 위치에 뒀습니다. 회기간 남해 문제가 재차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남해 중재안 재결 출범 10주년이라는 기회를 틈타 필리핀은 남해 의제를 떠들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필리핀의 불법 좌탄 군함에 대한 행동이 중국과 필리핀의 해상 마찰을 촉발하자 미국 해안경비대 등 여계 령량이 남해에서의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일본도 남해 사무에 대한 개입을 끊임없이 확대했습니다. 일부 국가가 남해 문제를 빌어 소동을 일으키고 여계 세력이 선동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불확실성이 더해졌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필리핀은 다자간 플랫폼을 통해 남해 의제를 떠들고 이른바 남해 중재안 10주년을 빌어 여론 기세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0년간의 실천이 말해주듯이 일방적 중재는 남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고 지역의 항구한 평화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남해는 지역 국가의 공동의 삶의 터전입니다. 중국과 아시안 국가는 남해 문제를 잘 처리할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남해 문제를 정치화, 국제화하려는 그 어떤 방법도 지역 국가의 상호 신뢰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불리합니다. 아시안 외무장관회의 소집을 앞둔 7월 20일 필리핀의 불법 좌탄 군함에 관한 행동이 재차 중국과 필리핀의 해상 마찰을 촉발했습니다. 남해 문제는 지역 평화 발전의 전반 국면에 관계되므로 모두가 자제를 유지하고 남해 가학측 행위 선언을 엄수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견 상의를 타당하게 관리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해상 마찰을 끊임없이 정치화, 열어놔하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판할 위험 부담을 증가시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여계 국가들이 남해 지역의 군사와 안보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미국 해안경비대 순찰력이 남해에 진입하고 일본이 관련 국가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교의 세력은 남해 문제를 빌어 지역 안보에 개입하는 것을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남해 문제를 빌어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남해 문제의 안전화, 진영화를 초래하고 지역의 평화 발전 환경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국가들은 전략적 결단력을 유지하고 여계 세력의 선동을 배격하며 남해를 강대국 개임의 경기장으로 만드는 것을 반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주도권을 자신의 수중에 단단히 장악해야 합니다. 남해는 지역 국가의 공동의 삶의 터전이므로 강대국 개임의 경기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가 지정학적 리익을 도모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더욱 안 됩니다. 당면 남해 행위 준칙에 관한 협상이 관건적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다시피 남해 의제를 조작하고 진영 대립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 안정에 무조합니다. 오직 협력 상생을 견제하고 이견 상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해야만 남해가 진정으로 평화의 바다, 협력의 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1: 불안한 요소초조차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2: 미군 중앙사령부가 23일 소셜네트워크에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미군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6시 45분부터 이란 군사 목표물에 새로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미군이 연 13일째 이란을 타격하는 것입니다. 성명은 미군의 이번 타격은 이란의 책임을 따지고 상업 운항에 대한 이란 혁명 수비대의 위협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이후 미국과 이란 사이 충돌이 갑자기 고조됐습니다. 제3자의 중재로 양측이 어렵게 도출한 양해 각서는 3주도 안 돼 거의 무명무실해졌습니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공습의 타격 범위를 군사 목표물에서 민용 기반시설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작전 행동의 강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반제 리듬을 승격하고 미군 기지가 위치한 해만 국가 관련 목표물에 대해 대등한 타격을 가하면서 페르샤만 정세가 재차 고위험 부담 상태로 이끌어졌습니다. 이번 대치의 핵심 난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주도권에 대한 다툼입니다.

나는 규칙을 확정하고 통행하는 모든 선박은 반드시 사전에 이란에 보고하고 지정 항도를 따라 통행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선박은 무력 요격과 징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무력으로 해협의 자유 통행을 파괴하고 있다고 이란을 규탄하면서 항도 안보 수호자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남쪽 항도에 통행 주도권을 강제로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정세의 근원을 따져보면 미국과 이란 쌍방은 시작부터 공감대를 진정 건립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량해각서 제5조항이 통항 사항에 대해 약정했지만 쌍방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란은 관련 조항이 해협 수역에 대한 합법적 관리권을 자신에게 부여했으므로 통행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상선 안전 통항에 대한 이란의 보장 의무만 인정하고 대타적 수역에 대한 이란의 통제 권한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국제 항행의 자유라는 기치를 내걸고 이란에 압력을 가하면서 공공연히 보호비를 징수한다는 소문을 내고 위기를 빌어 패권 리익을 현금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군사적 대결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가운데 가장 먼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일평균 통항량은 이미 한 자릿수로 급감하면서 운항체계가 기본적으로 마비됐습니다. 한편 중돌 뉴트럴 효과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무력은 7월 20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금운 조치를 선언하고 즉각 발효시켰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요충지인 만대 해협도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다국연합군은 즉각 전력을 다해 호황을 진행하면서 위협에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대 에너지 관문이 동시에 긴축세를 보이면서 쌍협 연동의 중첩 압력이 국제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을 더욱 격화시킬 것입니다. 여러 위기가 겹치자 해만 국가들은 잇따라 대체 항도를 모색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단일한 의존에서 벗어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랍연합 수상국의 동해안 신항 건설 계획이 바로 그 중에 전형적 사례입니다. 그러나 실행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우회 방안은 실제로 우회할 수 없는 현실적 병목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실제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지리적 우회는 결코 안보 위험 부담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계획 중인 신항구는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에 오만만에 위치해 있으며 핵심 중돌 수역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란 대함미사일과 장거리 무인기의 사거리 범위 내에 있습니다. 앞서 아랍연합 수상국 부차이라 항이 미사일과 무인기 타격을 받았고 최근 오만만 수역의 유도선 비격 사건이 더욱 일상화됐습니다. 이처럼 우회는 위험 부담을 해협 내에서 해협 밖으로 전이했을 뿐이며 군사 대치의 교착 상태가 깨지지 않는 한 북아랍해에 절대적 안전 항로가 없습니다. 수송력을 보충한다고 해서 핵심 중추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충돌이 폭발한 수출체량을 접수할 수 없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핵심 중추 지위를 흔들 수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난국을 해결하는 관건은 더 많은 항구를 건설하고 더 많은 항도를 부수라는 것이 아니라 분쟁 각측이 해협의 관리권과 통행권에 대해 명확하고 실행 가능하며 각측이 모두 인정하는 제도적 배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당면

협상문은 충돌을 중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거둬대는 군사 대결에서 승자는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마비되는 대가는 어느 쪽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충돌을 중지하고 평등한 협상으로 규칙상 이견 상의를 해소하는 것은 미국과 이란 쌍방의 현실적 이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지역 국가가 에너지 운수 안전을 수호하고 안정한 발전 환경을 수호하는 공동 요구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뉴스 주석 시간이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염견의 창 프로입니다. 화룡시에서 1.4분기 경제 사회 발전의 좋은 출발을 실현하는 것으로 올해 고품질 발전의 량관 국면을 열었습니다. 일전 화룡시 중점 대상 건설 현장은 난관을 공략하고 속도를 다그 지난 건설 열기로 후끈했습니다. 화룡시 민흥 황금광업 유한책임회사 금성동금광 대상 현장은 기계동음과 용접처리가 요란한 가운데 시공일꾼들이 일사불란하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대상 관련 책임자는 화룡시 공업 및 정부화국의 조율 덕분에 관련 수속을 순조롭게 마치고 대상 착공을 다그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화룡시에서 경영 환경을 꾸준히 추적하고 전력을 다해 요소 공급을 보장한 생동한 축소판입니다. 화룡시는 요소 기업에서 신속하게 생산을 재개한 것은 정부의 정밀한 지원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화룡시는 기업마다 한 가지 정책, 정밀 봉사 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는데 관련 부문에서는 기업 방문을 통해 일선의 생산 경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에서 부딪힌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2026년 제1회 정부 지도자와 기업가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가들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현재까지 화룡시 33개 규모 이상 기업이 순조롭게 생산을 재개해 조업 재개율이 97.1%에 달했으며 기타 기업들도 이달 말에 생산을 재개하기 위해 설비 점검, 보수와 생산 성능 시험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총 투자가 5,380만 원인 도문시 G331 일생 1세 월청만 대상이 공사를 전면 재개했습니다. 월청진 마패촌에 위치한 이 대상은 도문시가 연변 자원 우세에 의탁해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새로운 구도를 구축하는 중점 공사입니다. 이 대상은 청년군체의 소비 수요에 맞춰 G331 일생 1세라는 낭만적 의미를 교묘하게 활용하고 현지 역사 문맥과 민속 정취를 깊이 있게 융합한 몰입식, 체험식 고진 풍경구를 구축함으로써 미관성과 내포를 겸비한 문화관광의 새로운 명소를 구축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대상은 주로 애정쇼 공방, 홀리 공방, 애정기념품 교육소, 집산중심, 사랑박물관, 상업부대시설, 보조시설, 발해구 이상가 등을 건설하는 동시에 실외 지면을 포장하고 녹화를 실시하고 전기 난방 및 태양에너지 가로등 등 설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대상이 운영에 투입되면 중점적으로 고풍 웨딩 사진 촬영, 전원 풍경 관광, 국풍 장터 등 특색 산업을 육성해 도문시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1층 풍부히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상 투자 기업인 도문시 항해 일생 관광 발전 유한회사의 관련 책임자에 따르면 현재 G331 일생 1세 월청만 대상의 주체 공사는 대부분 완료됐고 이어서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진행하게 되며 7월 말에 모든 시공을 마무리하고 정식으로 오픈하게 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출근길 발걸음은 천근 만근. 아무리 커피를 마셔도 정신은 몽롱하고요. 점심 먹고 기운 좀 차려볼까 싶지만 잠은 더 쏟아집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겨우 이 시간, 바로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힘이 솟습니다. 퇴근만 하면 되살아나는 기적의 컨디션. 집으로...

0: 조피디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곡은요, The Simple Thing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 데이트, 네,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코너죠. 성공한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마다 찾아온 남자 마홍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바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1: 생각이 난다. 화요일이 되면 이 남자가 생각이 난다.
2: 화요일 남자 구만공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그래요. 자, 마홍 씨와 함께하고 있는 성공한 코너 오늘도
2: 네.
0: 방송 보고 계시는 분.

0: 멋진 라이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첫
1: 네.
0: 곡은 어떤 곡으로 불러주실 건가요?
1: 첫 곡은 이 곡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아,
1: 네.
0: 네.
1: 너무 유명한, 너무너무너무 유명한 중국 가수의
0: 아,
1: 곡이어서
0: 네.
1: 일단 부르고 맞추시는 분들이 있겠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1: 네.
0: 그래요. 어떻게 준비되셨다면 바로 또 들려드릴까요?
1: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0: 함께 들어볼게요.

0: 제가 요즘 학생들과 같이 뭐 어린이를 데리고 이제는 좀 그 광장 같은 데 나가서 버스킹 하려고 준비하니까
1: 아, 네.
0: 뭔가 여름에 좀 달달한 노래 버스킹 할 수 있는 노래를 선곡하다 보니까 이런 노래를 요즘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1: 네. 네,
0: 그 중에 한 곡입니다.
1: 오.
0: 네. 뭐 가사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던 것처럼
1: 네.
0: 지금 뭐 사랑을 이렇게 달달한 사랑을 한 입 깨물고 싶다라는 내용이거든요.
1: 아. 네,
0: 좀 어떤 가사는 너무 소름끼쳐가지고 제가 읽어하는데 되게 느끼하고
1: 네.
0: 귀여운 네, 고백 그런 사랑 음악인 것 같습니다.
1: 네. 오, 네. 저도 사실 처음 들어보는 곡인데
0: 네. 저희 너무 너무 유명한 곡이어서
1: 아,
0: 저는 워칭징다 그래. 할 때부터 바로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명도 맞추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1: 네.
0: 지금
1: 그래요. 이제 버스킹에서도

0: 이 노래를 또 부르신다는 얘기시죠?
1: 네, 학생들이
0: 아,
1: 부릅니다. 예,
0: 학생
1: 저는 옆에서
0: 친구들이.
1: 반주만 해주고, 저는 옆에서
0: 아,
1: 반주만 해주고,
0: 네.
1: 학생들이 이 노래 생각 밖으로 너무 좋아해줘가지고, 예, 요즘 재밌게
0: 혹시
1: 연습하고 있어요.
0: 버스킹 그럼 언제 하실 계획이신가요?
1: 아, 요즘에 비가 너무 자주 와가지고,
0: 아,
1: 예,
0: 맞습니다.
1: 계획은, 월말부터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나가고
0: 아, 거의 뭐 매일 잠깐씩이라도 비가 계속
1: 있어요.
0: 내렸기
1: 네. 네.
0: 때문에,
1: 비가 없어야 저희가 날짜를 정해서
0: 네.
1: 어디든 가자 하겠는데, 예,
0: 아,
1: 지금까지 계속.
0: 혹시 장소는 정하셨나요?
1: 장소 일단 저 백리성, 예,
0: 아,
1: 백리성 앞에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계속 하던 그
1: 네.
0: 장소죠?
1: 거기는 뭐 무대가 없는 무대 같은 느낌입니다, 요즘에. 거기서 버스킹 너무
0: 아,
1: 많이 해서.
0: 그러면 이제 뭔가, 날씨가 무척 좋은 날이면,
1: 네.
0: 아, 버스킹을 볼수 있겠다고 가시면 되겠네요,
1: 아, 네,
0: 그러면.
1: 뭐,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중이었다면,
0: 그렇죠.
1: 잠깐실에서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0: 네, 그래요. 자, 첫 곡으로, 네, 또, 마홍씨의 달달한, 네, 노래 잘 들어봤고요. 두 번째 곡은 아까 힌트 주셨지만,
1: 네.
0: 저희 이제 연변의 또 작곡가죠. 도지문 씨가 쓴 곡이고요. 어떻게
1: 제목,
0: 이 노래를 또
1: 네.
0: 선곡하게 됐는지 저는, 네, 그 이유가 더 궁금합니다.
1: 아, 저는 그 학생들한테 그래도 좀그 연변의 작곡가들이 만들었던 노래를 좀 부르자, 좀 많이 하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항상 많이 하거든요.
0: 네.
1: 그럴 때면 늘 들려주는 노래가 이 곡이었습니다. 뭔가 학생들이 불러도 뭔가 좀 힙합스럽고 랩하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노래를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추천했는데,
0: 네.
1: 예, 아무튼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달달한 사랑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예. 뭐 중국 음악이라면 그
0: 네.
1: 구용조나 뭐
0: 아하하하.
1: 제가 들어도 못본 노래를 요즘 친구들은 해가지고
0: 뭔가 요즘 밈이 되는 그런 노래라고 하죠.
1: 네네
0: 그런
1: 그런
0: 노래를
1: 예, 뭐 이렇게
0: 많이
1: 인터넷에서
0: 좋아하죠.
1: 유행하는 노래들을 많이 좋아하니까
0: 네.
1: 아무튼 이렇게 추천했지만 할 때마다 추천할 때마다 까이는 곡인데 예,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곡, 또 어떤 곡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 네. 네.

0: 네, 오늘의 두 번째 라이브 곡
1: 네.
0: 잘 들어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 노래를.
1: 네, 뭐,
0: 네.
1: 저도 가끔 제목이 헷갈려서. 네, 떠주문 가수의 그 이름을 검색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0: 네.
1: 찾아보고 했던 곡입니다.
0: 아, 네.
1: 제목은 그 저희 우리 조선어로 번역하면 특별한 관계라는 곡입니다.
0: 네.
1: 터베관시라는 곡입니다. 네.
0: 역시 달달한 곡이죠.
1: 네, 오늘은 뭐 약간 달달한 컨셉으로 여름이 오지 않습니까?
0: 네.
1: 네, 꽃이 많이 피고 있고 물론 좀 비가 많이 와서 여름 느낌이 좀안 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달달한 사랑 느낌의 곡을 이렇게 골라왔습니다. 아, 참, 네, 예전에는 이런 노래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아, 곡은 재밌는데 아, 약간 쑥스럽네요. 이런 가사가 이제는.
0: 아, 그래요?
1: 네, 上天安排的如此完美 이런 가사를 들으니까 네, 뭔가 이 곡을 쓸때이 도우주문 작곡가님께서도 네, 본인 쓰시면서도 아마 조금 소름이 끼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뭔가 그래도 또뭐 상황에 맞게
1: 네.
0: 네, 또 이런 노래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1: 네,
0: 들고
1: 뭐 이런 필이 올 때면 또 거부할 수
0: 아,
1: 없거든요.
0: 그렇죠.
1: 예. 그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0: 느낌대로 가는 거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아, 네. 자, 오늘 두곡잘 들어봤고요. 네. 특히 두 번째 곡이 조금 더 달달했던
1: 아,
0: 것
1: 네.
0: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1: 마시멜로라는 가사가 있어서 조금 더 다다랐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자, 아쉽지만 또 망우 씨와 저는 인사드려야 할것 같고요.
1: 네, 아,
0: 자,
1: 벌써 26분이 이렇게 되었네요.
0: 그러게요. 네,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여러분, 여름에도, 요즘 그래도 다행히 날씨가 선선해서 좋은데, 여름에도 또 건강 잘 챙기시고, 예, 더우시면 맛있는 냉면 많이 드시고, 예, 그리고 또 재밌고 유쾌하고 또 시원한 여름을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더 달달한 곡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래요. 저도 마웅 씨와 함께 인사드리겠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0: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송소나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5월에 들어 대지는 생명의 빛, 푸른 빛으로 가득 넘쳐납니다. 산과 들에는 푸른 잎들이 다투어 돋아나고 강물도 신나게 푸른 물결을 이루어 힘차게 앞으로 달려갑니다. 이렇게 우리 연길, 우리 연변, 그리고 우리 조국은 푸른 봄빛을 가득 안고 번영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5월에 넘쳐나는 푸른빛처럼 언제나 푸른 청춘으로 당장 50년을 하루와 같이 고향을 노래하고 조국을 노래하고 빛나는 생활을 노래하며 우리에게 멋진 시와 아름다운 노래를 선물해 주신 시인이 계십니다. 바로 올해로 문학창작 50년을 맞이한 석화 시인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1: 그래요. 그 지난 2021년, 그러니까 당 창건 100주년을 맞을 때 우리가 여기서 당 그대와 함께라는 타이틀로 수십 회에 달하는 기념 프로를 제작하였죠.
0: 네, 그렇죠.
1: 예, 이렇게 다시 마이크 앞에 앉으니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0: 네, 그뿐만 아니죠. 또 그보다 먼저 2017년도죠.
1: 예.
0: 석화의 뉴 라디오라는 이름으로 우리 방송국의 정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1: 예, 그렇죠. 예.
0: 네, 그때 정말 많은 청취자분들이 또 애청해 주셨고 좋은 반영을 보내주셨었는데요. 저도 그때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1: 아, 네. 당연하죠. 예. 그 우리 정선아 아나운서님 덕분에 제가 방송국에 자주 다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네, 저도 늘 선생님께도 고맙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1: 예.
0: 그러고 보니까 세월이라는 게 정말 빠릅니다.
1: 그러네요.
0: 벌써 한 5, 6년이 훨 지난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세월은 유수요, 쏜살 같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0: 네, 예. 그렇습니다.
1: 예.
0: 그리고 올해는 벌써 또 5월 9일이 선생님께서 첫 시를 발표하고 문학 창작에 종사한 지 50년이 되는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0: 참으로 경사스러운 날이었는데요.
1: 예.
0: 선생님의 문학 창작 50주년을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예, 고맙습니다. 아, 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 50년을 시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0: 네, 지금으로부터 뭐 50년 전이면
1: 예.
0: 1976년도죠.
1: 예.
0: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뭐 18세, 20대도 안 되던 그런
1: 예,
0: 시절이네요.
1: 그렇죠.
0: 네, 그러면 중학생이었겠죠?
1: 예, 그렇습니다.
0: 그때 당시 어떻게 시를 쓰고 또 발표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1: 예, 아,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 저는 참으로 좀 운이 좋은 친구였던가 봅니다.
0: 아, 네.
1: 예. 그 1976년도 하면 아직 그 시기는 뭐 김소월, 조기천, 박팔량 등 시를 읽게 되었죠. 예, 그 당시에 이런 시인들과 만나나 예, 저희 처녀작이죠. 첫 작품
0: 네.
1: 이렇게 신문에 발표되었습니다.
0: 네, 그때 당시에도 정말 축하할 일이었겠네요.
1: 지금보다 혁명에 참가하여 당을 따라 토지개혁을 진행한 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분 모두 동북 항일군정대학 출신으로서 예, 1949년도의 건국과 1952년도의 자치주 창립에 공헌하신 분들입니다.
0: 네, 정말 부모님도 너무 훌륭한 분이신데 아 제가
1: 예.
0: 오늘 처음으로 뭐 선생님에 대한 역사는 많이

0: 알고
1: 예.
0: 있었는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처음으로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이 좋은 기회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좀 방송에
0: 네,
1: 실어볼까 합니다.
0: 당연하죠.
1: 예, 특히 그 어머님께서는 그 사업이 다 망하셨죠. 우리 그때 국가 간부고, 예, 그런데 자식 교육만은 소홀히 하지 않았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우리들 키워오시면서 어머님께서는 본인이 공상당원이지요. 우리 형제인데, 두 아들인데 모두 당을 따라 일할 것을 항상 가르쳐 주셨습니다.
0: 네.
1: 그래, 우리 두 형제도 직장에서 모두 입당하였으며, 우리 형님은 기관이 당지부 서기로 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예.
0: 네, 그 시기에 이렇게 훌륭한 부모님, 훌륭한 가정교육, 외서 운이 정말 실력보다 더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지, 이제야
1: 예.
0: 실감이 나네요.
1: 아, 또 실력하고 운인데,
0: 네.
1: 예, 특히 운이 좋았던 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0: 네.
1: 부모님 잘 만난 거, 선생님 잘 만난 거 당연하지요.
0: 그렇죠.
1: 예, 그보다도 저에게는 가장 큰 운, 대운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1970년도에 저희가 중학교를 졸업하다
0: 네.
1: 4인방이 망한 것입니다. 문화대혁명이 결속되었죠. 그래서 77년, 1977년 10년 동란이 끝나고
0: 네.
1: 드디어 대학 입시 제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문화대혁명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예, 실행된 대학 시험에 저도 참가하여 예,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학부에 붙게 된 것입니다.
0: 아,
1: 예,
0: 그렇게 된.
1: 신 덕분에 저도 좋은 노래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0: 네, 훌륭한 작곡가들이 뭐 주변에 뭐 퍼진해 있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1: 그렇죠. 예. 예, 이것은 정말 운이 좋은 것이지요, 저한테는. 예,
0: 네.
1: 이런 훌륭한 분들과 매일 아침, 저녁까지 한 방원실에서 일한다는 것은 정말 거둬되는 일이
0: 아,
1: 아니죠.
0: 그렇죠.
1: 그리고 이분들 덕분에, 이분들을 거쳐서 당시 연변 음악계의 태두들이죠. 김성민 선생님, 최삼명 선생님, 안기련 선생님 등 작곡가들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0: 정말로 뭐 대운이 따르는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1: 예,
0: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그럼 그때 만든 노래가 동동타령.
1: 예, 동동타령을 부르며, 동동타령을
0: 동동타령을 부르며,
1: 부르며,
0: 못하는 노래 제가.
1: 잘 살아보세.
0: 네, 그리고 돌다리.
1: 예, 돌다리.
0: 네, 노래를 부릅시다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런 노래잖아요.
1: 예,
0: 네.
1: 그렇죠. 특히 그 동동타령은 안계린 작곡가가 작곡하셨는데, 그때 그 연변이 봄 예술축전 무대에 올라서 표창을 받았고,
0: 네.
1: 후에는 자치도 인민정부의 진달래문예상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0: 네. 제가 알기로는
1: 예.
0: 뭐 선생님의 운은 여기서 또 그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 예.
0: 그 후는 또 어떤 대운이 따랐는지 더 궁금해 나는데요.
1: 예, 맞습니다.
0: 네.
1: 예, 그 후서는 전근하여 연변 작가협회 기관지 연변문학이 편집으로 가게 되었고, 이어서 1999년도에 연변문학이 한국서울사무처로 파견 근무 나가게 되었습니다.
0: 네.
1: 사무처에서 근무 1년을 마치고 2001년 3월 배재대학교 인문대학원에 입학하여 김소규 시문학 연구라는 제목으로 문학 석사 학위를 받고 이어 2008년 문학 박사 과정에 입학하였습니다. 예, 이렇게 깊이 있는 문학 공부와 연구를 거쳐 저에게는 정말 매우 큰 발전이 따라오게 됐죠.
0: 네.
1: 그대로 그말 그대로 정말 예, 말 그대로 정말 환골탈태였습니다.
0: 네, 이런 걸 두고 질적인 변화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
1: 그렇죠.
0: 네,
1: 예.
0: 이 문학예술의 창작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뭐 이론 연구까지 심도 있는 공부를 하셨나요?
1: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런 공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후 2015년도 연길문학아카데미를 개설하게 되고
0: 네.
1: 현재 석화문학을 거쳐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 조선족 전통문화발전연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운이 좋은 과정이 없었다면 오늘 이 성과도 얻을 수 없었겠죠. 예.
0: 네, 그럼 오늘의 연길 석화문화관과 그리고 연변 조선족 자치주 조선족 전통문화발전연구회도 선생님의 좋은 운으로 이루어졌다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니죠?
1: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0: 네.
1: 당연하죠. 아, 우리가 2015년도에 시작한 문학 공부가 지난해죠. 2025년도에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문학을 사랑하는

0: 보통 시민들이 작가와 시인으로 거듭난 거죠. 지난 한 해만 해도 우리 회원들 가운데서 이정림, 전옥선, 이경애 등 7명 회원이 연변 작가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1: 네.
0: 특히 우리 단체에서 10년간 문학 공부를 견지해 오신 김영자 회원은 몇년 전에 엮어낸 작품집 엄마가 들려준 엄마의 이야기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인 작품집 보슬비 내리던 날을 찍어냈습니다.
1: 네.
0: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일취월장하는 훌륭한 회원들과 함께 문학 공부를 하는 것도 또한 큰 운이죠.
1: 네, 온타령의 또 회원님들 자랑을 빠지지 않게 하네요. 네, 그럼 화제를 좀 돌려서 선생님 개인 성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뭐, 1976년에 시작한 문학 창작과 연구, 올해로 2026년에 이르러 장장 50년 반세기가 되었습니다. 이 50년 반세기 선생님께서 이뤄낸 문학 그 성취도 정말 대단할 것 같거든요. 좀 자랑해 주실까요?
0: 대단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50년이라는 시간 있잖아요.
1: 네.
0: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말하면 뭐 반세기라고 할까요? 반백년이라고 할까요?
1: 그렇죠.
0: 확실히 더가 느끼기도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떻게 50년 동안 씻었는가 하는데,
1: 네.
0: 그런데 그런 날들이 하나하나 모이고 쌓이고 또 오늘에 온것 같습니다.
1: 네, 말로 그냥 50년이라면 정말 짧아 보이지만 선생님 그 긴긴 세월을 정말 다시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상상을 해본다 할 때는 이 반세기라는 시간이 정말 어마어마한
0: 그런
1: 시간이거든요.
0: 것 같습니다.
1: 네, 1976년도에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이 50년간 쓰신 시와 가사가 수백, 아니 뭐 수천 편이 될것 같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또는 수상 작품으로는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0: 제가 작품 활동을 시작하여 처음으로 상을 받은 작품은 시입니다.
1: 네.
0: 붙들아 우리 이름은 청춘이란 제목으로 쓴 시인데 1984년도에 연변일보의 건국 35주년 기념문학작품 응모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로써 그해 11월 8일에 정연변작가협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요상 받은 덕분이죠.
1: 네, 84년도면 제가 82년도에
0: 아이고,
1: 태어났으니까 제가 몇살 되죠? 4살 되는 거예요?
0: 그러게요.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듬해인 1985년도 11월 17일에 전국 작가협회 연변문의 제5차 위원 대표 대회에서 이사로 당선되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1987년 1월 북경에서 열린 제2차 전국 청년 작가 대표대회에 참석하기까지 되었습니다.
1: 네, 이렇게 뭐 간단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계속해서 좀 자랑 많이 해주세요.
0: 아무튼 50년이니까 세월이 쌓이니 작품도 쌓이고, 또 수상 경력도 쌓이고, 뭐, 그런 것
1: 네,
0: 같습니다만,
1: 그렇죠. 물론 뭐이 30분 안에 선생님의 반세기 동안의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자랑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알고 싶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0: 그럼 조금 또더
1: 네,
0: 얘기할까요?
1: 그래요.
0: 그것도 몇권 냈는데,
1: 네.
0: 시집으로는 1989년 7월 연변의밀 출판사에서 첫 시집 나의 고백을 출간하고, 1993년 12월 시집 꽃이 이미가 한국 도서출판 3과 함께해서 출간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연변의민 출판사에서 시선집 연변이 출간되고 2028년 연변대학 출판사에서 석화 대표시 해설과 감상이 나왔습니다. 이외에 뭐 문학평론집 시와 삶이 대화, 윤동주 대표시 해설과 감상, 그리고 번역도서로서는 손자병법,
1: 아, 네.
0: 갈채하는 소음, 그리고 음악도서로는 우리 노래 100년의 깃든 이야기 등등 모두 합하면 한 10여 권 되겠죠.
1: 그래요. 50년 성과도 정말 주렁주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이런 작품 창작과 문학 활동은 우리 중국 조선족 문학을 말 한마디로 크게 빛내주셨는데요. 특히 최근에 와서 문학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문학 후진에 대한 양성은 우리 조선족 사회

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연변대학 김홍 교수는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석화 시인은 지난 10년간 멸사 봉공의 정신.

장장 50년, 반백년 반세기의 문학의 길을 걸어오신 석화 시인, 우리 석화 선생님. 이제 또 앞으로의 50년, 100년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그냥 하다 봅시다. 그냥 하다 보면 꼭 좋은 운이 따르고 좋은 일이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행복을 열어가는 종소나게 해피라디오에 귀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일본기 서윤옥입니다. 이 세상에는 100명이면 100명 똑같은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쪽이 맞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같은 장소에 있다 해도 같은 것을 본다 해도 그 해석은 사람에 따라 전부 다릅니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란 그 정도의 것입니다. 한편으로 세계는 이처럼 각자의 착각이 낳은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할까는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낼까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착각으로 좋은 세계를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음악의 향기에서 들으실 첫 곡입니다. 김순희 가수의 어화 우리 농민들아.

지금의 당신을 만든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품어온 착각과 지금 하고 있는 착각의 결과가 당신이 보고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세계가 착각의 묶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인생이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주위 사람들과 환경의 영향이 커 라는 반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당신 대신 볼 수도, 들을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맛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대신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세계에 의미를 주고 스토리화하면서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분명 당신 자신의 뇌가 아닐까요? 바로 뇌의 착각이 아닐까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 당신의 인생은 틀림없이 좋게 변할 것입니다. 착각에 대해 아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당신 생각대로 변화시켜갈 힌트를 손에 넣는 일입니다. 네, 김홍련 가수의 그리운 동년 듣고 오겠습니다.

눈앞에 사과 한 개가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빨간색 사과가 보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다른 나라의 남성의 경우 5%, 여성의 0.2%가 생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나라는 8%에서 10%, 또 아프리카는 2%에서 4%. 네, 세계 전체에서는 2억 명 이상이 생약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생약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보는 법도 인간과는 전혀 다르죠. 네, 그들은 후각과 청각이 뛰어난 반면에 시력은 좋지 않아서 흐리게 보입니다. 비록 색깔이 정상이라도 색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피처럼 붉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장미처럼 빨갛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같은 사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착각입니다. 100명이면 100가지의 사과가 있답니다. 네, 계속해서 김문요 가수의 인정 많은 어머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화가 고흐는요, 색각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보았으므로 독자적인 그림을 그리는 천재가 되었습니다. 피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색각 이상이었는지는 모릅니다만 분명히 우리들의 가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시점으로 피사체를 파악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보면 피카소는 시각적인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표현법으로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빨간 사과를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겨우 한 개의 사과조차도 다른 사람과 완전히 똑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옳다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을 정말 그런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고 곧게 믿고 있는 사실부터 의심해 봅시다. 이것만으로도 꽤나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라면 나와 배우자가 보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내리려본 가수의 내 고향 보내드립니다.

루빈의 꽃병이나 연과 노파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뇌는 한번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좀처럼 관점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뇌가 일반적 사고를 하는 특성을 그 양면을 파악하지 않으면 사물의 진정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일방적 사고를 하면

네, 착시의해서 스스로도 의식할 수 있는 일방적 사고의 감각은 사고의 착각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양방향에서 사물을 파악할 수 있어. 라고 자신하는 사람조차도 절대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고를 할 때도 착각하지 않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은 뇌의 습관을 알고 자신은 늘 착각에 빠지는 존재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방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건입니다. 네, 오늘 음악의 향기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

0: 동서고금을 올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계속하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7번째 시간입니다.

밤중에 또 상어떼들이 마치 식탁에 빵부 쓰러기를 먹듯이 남은 고기의 뼈대에 달려들었다. 로이는 더 이상 그놈들을 거들떠보지 않았다. 키를 잡는 일 외에도 어떤 것에도 정신을 팔지 않았다. 그는

무거운 큰 짐이 덜어져 배가 가볍게 잘 달리고 있다는 사실만을 깨닫고 있었다. 배는 잘 달렸다. 배는 키외에도 상한데도 없이 온전하고 튼튼하다. 키쯤이야 못해 도착하면 금방 받고 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조류의 안쪽에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해안을 두르고 있는 마을의 불빛들이 보였다. 그는 현재의 위치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야. 침대는 대단한 친구야. 내가 지친 후에는 더 편안해진단 말이야. 나는 그 침대란 놈이 이렇게 편안할 줄은 몰랐단 말이야.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쳐 있는 거지? 하고 생각을 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난 너무 멀리 나갔을 따름이야. 마침내 조그만 항구에 돌아와 보니 테라스 식당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사람들도 모두 잠들어 있었다. 바람이 차차 일어 지금은 아주 세게 불고 있었다. 그러나 항구는 잔잔했다. 그리고 조용했다. 그는 바위 밑 좁다란 자갈밭에 배를 댔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은 없었다. 등뼈에 흰 줄기와 삐죽 내민 주둥이가 달린 머리에 검은 부분이 보였다. 그 사이에는 살점 하나 없이 앙상했다. 러이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언덕 위에서 쓰러졌다. 어깨에 돛대를 맨 채로 한참 동안 쓰러져 있었다. 일어나려고 해보았다. 그러나 너무도 힘이 들었다. 그래서 돛대를 어깨에 메고 일어나 앉아 멍하게 길을 바라다 보았다. 멀리 저쪽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다. 로이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물끄러미 그냥 길을 바라볼 뿐이다. 나중에는 돛대를 내려놓고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돛대를 집어 어깨에 메고 걷기 시작했다. 로인의 오두막집까지 오는 동안 다섯 번이나 앉아 쉬어야만 했다. 오두막집에 들어오자 돛대를 벽에 기대어 놓았다. 어둠 속에서 익숙하게도 물병을 찾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그는 두 팔을 쭉 뻗고 손바닥을 젖히고 얼굴을 신문지에 묻고 엎드려 잠이 들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최저선 사유로 중대한 위험을 적극 방지하고 해소하자를 주제로 한 성급 부급 주요 지도 간부 연구 토론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안정적 성장과 위험 방지의 관계를 잘 조율하고 그 절조와 강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촉진하는 장기 효과 기재 방안을 온당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시장 심리 분석을 강화하고 정책 재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잘하며 시장 기대를 잘 유도해야 합니다.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감독 권리와 조류를 강화하며 오한을 적시에 제거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이 겪고 있는 융자가 어렵고 융자 비용이 비싼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고 일자리 안정을 위한 기업 지원 강도를 높이며 취업 우선 정책을 잘 실행해야 합니다. 좀비 기업을 처리하는 과정에 부딪히는 가동이 어렵고 실시가 어렵고 인원 배치가 어려운 등 문제를 강도 높게 차질 없이 해결하고 시장 청산을 추진해 대량의 유효 자원을 방출시켜야 합니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취업 안정, 금융 안정, 대외 무역 안정, 외자 안정, 투자 안정, 시장 기대 안정 사업을 잘하는 데 필요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해 경제가 합리한 구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안전은 국가 안전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체계 건설과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 체계를 보완해 자원 배분이 중복되고 과학 연구 역량이 분산되며 혁신 주체의 기능이 명확하지 않은 등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과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취약점을 서둘러 보강하고 자주적 혁신의 제도적 및 기재적 우위를 형성해야 합니다. 중대 혁신 분야에 대한 전략적 연구 판단과 전망적 포치를 강화하고 국가 실험실을 서둘러 배치하며 국가 중점 실험실 체계를 재구성하고 중대 혁신 기지와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학연 협동 혁신 기재를 보완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전 국면과 관계되는 중대 과학기술 임무에 대한 통일적인 조직을 강화하고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안전 조기 경보 및 모니터링 체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인공지능, 유전자 편집, 의료진단, 자율주행, 무인항공기, 서비스, 로봇 등 분야를 둘러싸고 관련 입법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사회 전반적 안정을 수호하려면 안전을 보장하고 안정을 수호하는 재반 조치를 실제적으로 실시하고 인민 대중의 절실한 리익 문제를 힘써 잘 해결하며 취업, 교육, 사회보장, 의약위생, 식품안전, 안전생산, 사회치안, 주택시장 조정을 비롯한 각 측면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잘 추진함으로써 인민 대중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합법적 권익 보장과 위법 범죄 단속을 제때 확고히 들어줘야 합니다. 집단 경제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및 단속과 위험 해소 및 안정 수호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장전 장애물과 범죄자를 통제하고 자산을 반환시키며 교육 인도하는 등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지하 조직 폭력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2: 그날도 장보러 온 사람들이 많아서 계산대 앞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차분히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산원이 교대를 해야 하는 관계로 기다리던 계산대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다른 곳에 다시 줄을 서야 했습니다. 순간 동생은 불편한 기색을 가득 드러내며 혼잣말로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돌발 상황일 뿐인데 타협하거나 여유롭게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짱짱한 성격은 작은 일에도 마음의 여유가 없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 짱짱하다는 성격이나 말 같은 것이 부드럽지 못하고 매우 신경질적이고 메마른 데가 있다 라는 뜻으로 부드럽게 타인을 배려하거나 너그럽게 넘기는 모습과 반대로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거친 말을 내뱉는 사람을 묘사할 때 자주 씁니다. 짱짱한 성미 외에도 말투가 짱짱해서 듣기 불편하다처럼 다양한 문장에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격이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을 넘어 따뜻함과 여유가 없고 까칠한 사람의 태도를 생생하고 정확하게 담아내는 섬세한 우리말 표현입니다. 짱짱하다는 또 나뭇결 같은 것이 갈라지기 쉽게 매우 굳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지난 주말 시골 고모 댁에 갔더니 한창 집안의 오래된 나무 선반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햇살에 노출되고 바람에 말라버린 나무 판자는 수분이 완전히 날아가 나뭇결 자체가 짱짱하게 굳어 있었고 살짝 힘을 주자 금세 틈이 생기고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계신 목수 아저씨께서도 이 나무는 오래 건조되고 결이 짱짱해져 쉽게 갈라진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분이 부족해 건조해진 나무나 목재는 단단하기는 하지만 탄력이 없고 쉽게 부서지거나 갈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딱딱하다는 단순한 단단함만을 의미하는 반면 짱짱하다는 건조해서 굳어 쉽게 갈라지고 부서지기 쉬운 특성까지 담고 있어 훨씬 섬세한 표현입니다. 이처럼 짱짱하다는 까칠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의 성격, 건조하게 굳어 갈라지기 쉬운 나무의 질감까지 두 가지 전혀 다른 상황을 표현하는 매력적인 우리말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1: 복용기간 기기, 차량, 선박을 운전하거나 고공작업, 기계작업 등 정밀기기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금기 항목에는 심각한 간 및 신장 기능 부전이 있는 사람은 금지, 이 제품 및 그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금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반응 항목에서는 피부 및 피하 조직, 신경 계통, 위장 계통, 간담 계통 등 여러 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을 자세히 라이얼했습니다. 이는 연간 매출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또 다른 상용 약물이 약물 복용 후 운전 금지 목록에 포함됐음을 의미합니다. 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여러 지역에서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관련 사례가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감모령 경고제는 대표적인 중서야 복합 제제로 아세트아미노펜, 클로르페니라민 말레산염 및 카페인 세 가지 서약 성분을 포함합니다. 그중 클로르페니라민 말라에이트는 중추신경계에 명백한 억제 효과가 있어 쉽게 졸음, 피로 및 주의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이번 설명서 개정의 주요한 위험 근원입니다. 네, 여름철에 조유시 기름을 가득 채워도 될까요? 아래 그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네, 일부 차주들은 주유할 때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는 것을 선호하지만 여름 조유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휘발유는 열을 받으면 팽창하고 식으면 수축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 휘발유가 더 쉽게 휘발되면서 연료 탱크 내에 대량의 유증기가 발생해 내부 압력이 따라서 증가합니다. 연료 탱크는 휘발유의 팽창과 가스 휘발을 완충하기 위해 일부 공간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기름을 가득 채워 남은 공간이 부족하면 유증기와 팽창된 휘발유가 방출될 곳이 없어져 기름과 공기의 침투 위험이 증가하고 안전상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름에 휘발유를 가득 채우는 것을 건의하지 않습니다.

네, 이 세 가지 동작을 못하면 손해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뇌를 보호하고 인지장애를 예방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대뇌를 떠올리지만 소뇌는 오랫동안 간과돼 왔습니다. 비록 이름에 소자가 들어가지만 소뇌의 역할은 매우 큽니다. 소뇌는 단순히 걷기 평형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기억력, 집중력, 감정, 수면을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총지휘관입니다. 이런 세 가지 동작을 통해 소뇌 상태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세 이상은 6개월에 한 번씩 자가 진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가 진단에서 문제가 발견되거나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신경내과에서 뇌영상 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 손가락으로 코 가리키기 검사입니다. 팔을 쭉 펴고 검지로 먼 곳에 고정된 물체를

가리킨 후 다시 돌아와 코끝을 만집니다. 손가락 끝이 코에 가까워질 때 심하게 떨리거나 여러 번 만져도 정확히 맞추지 못한다면 협응 기능 저하를 의미합니다. 둘째, 직선 걷기 검사입니다. 한 발의 발가락을 다른 발의 뒤꿈치에 붙이고 직선을 따라 번갈아 천천히 걸어갑니다. 걸을 때 자꾸 한쪽으로 쏠리거나 균형을 잡기 위해 팔을 넓게 벌려야 한다면 신체 균형 조절 능력 저하를 의미합니다. 셋째, 한 발로 서기 검사입니다. 양손을 허리에 얹고 한 발을 들어 올린 후 눈을 뜬 상태와 감은 상태에서 각각 30초 동안 버티는 방법입니다.

네, 요즘은 1년 중 감량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하는데요.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올해 삼복날은 7월 15일 입복을 시작으로 8월 23일 출복까지 총 40일로 작년보다 10일이 더 길어졌습니다. 중의학 전문가들은 삼복더위가 양기를 기르고 체중을 줄이는 황금 시기이자 겨울 질병의 여름 치료를 진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삼복은 체중 감량의 황금기입니다. 상하병원 원장이자 정형외과 전문가인 뢰광화는 한여름은 인체의 신진대사가 왕성해 체지방 감소에 좋은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인들은 수영이나 산책 등 운동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는 체중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절에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일부 사람들은 경계증을 느끼고 에어컨을 쐬고 나면 관절이 아프고 찬 음료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6월 열다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가 투자유치 사업회의를 소집 사유했습니다. 시민검찰원에서 국경 간 사법수위에 정확히 대응하고 사업기재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위한 든든한 사법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변동전 커샨팀이 홈장에서 매주 깨카팀을 2대1로 꺾고 홈장 경기 3전승을 달성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7월 24일 우리시는 투자유치사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가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시당위 부석이며 시장인 김봉리 회의에 참석해 구체적인 사업을 포치했습니다. 회의에서 각 투자유치 소조는 오해를 건전히 하며 산업의 집군화와 규모화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끝까지 추진하는 끈기를 갖고 유치와 봉사를 함께 중시하고 착지와 성과 창출을 함께 추진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협의 중인 대상은 전담 인원을 배치해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자원을 정확히 배치하며 기업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해 협상 성과 전환율을 높이고 더 많은 협의 대상이 계약 체결과 실제 착지로 이어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대상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사업 명세서를 작성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추진 일정을 세분화해 각종 요소 보장을 강화하고 대상이 조기에 착공되고 조기에 건설되며 조기에 생산에 들어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주요 책임과 주업을 뚜렷이 하고 개발구가 투자 유치의 주전장과 난관 돌파의 주력군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대상

0: 전 생명 조기 봉사 기제를 건전히 하고 대상의 착수부터 생산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전 과정을 조적 봉사하는 한편 기존 공업 기업의 증자와 생산 확대, 품질 향상을 적극 장려해 기업이 더욱 크고 강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업 발전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또한 상벌을 분명히 하고 투자 유치 평가와 상벌 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올바른 인재 등용 방향과 사업 방향을 확립해 일하려는 의지가 있고 일을 할수 있으며 일을 잘해내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우수 간부를 과감히
1: 시제 12 유치원을 찾아 원내 기초 시설과 활동 공간, 보육 봉사 운영 상황을 현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단계 사업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감독 처리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인구 발전은 민생 복지와 도시의 장기 발전에 관계되는 기초적이고 전반적이며 전략적인 사업입니다. 출산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 출생률을 높이는 것은 군중의 기대에 부응하고 육아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도시의 고품질 발전에 동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민생 조치입니다. 주관 부문은 중점 제한 처리 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제한 감독 처리를 계기로 사업 책임을 다지고 사업 조치를 세분화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제안 내용을 실제 혜민 성과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문 간 협동 연동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사업 기제를 건전히 하며 제안 처리의 전 과정 관리 체계를 착실히 구축하고 지속적인 추적 평가와 상시 감독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시 인구와 경제 사회의 조화로운 고품질 발전을 힘껏 추진해야 합니다. 시정역 부주석 후선인 장수량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0: 시인민검찰원은 전성 최초의 대외 검찰 연구 및 실천 기지를 기반으로 연변 지역 국경 간 사법 수요에 정확히 대응하고 사업 기재를 지속적으로 혁신하며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법치 봉사를 최적화해 대외 검찰 사업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위한 든든한 사법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년 연변조 대외 형사 사건 집중 관할 기능을 맡은 이후 시인민검찰원은 사건 처리를 중심으로 사업 기재 혁신과 업무 능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복제와 보급이 가능한 일련의 실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시인민검찰원은 실천 성과를 사건 처리 경험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지를 기반으로 리론과 실무 자원을 통합했습니다. 국경 간 증거 수집, 전자 데이터 인정, 자금 흐름 감정 등 중점 난제를 중심으로 국경 간 전신 인터넷 사기와 자금 세탁 사건 처리에서 증거 기준과 심사 규칙을 세분화해 류사 사건 처리의 질과 효율을 높였습니다. 또한 천문 번역 인재 25명을 통합해 4개 언어 번역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러시아어와 한국어에 능통하며 국제법에 정통한 검사를 중점 양성해 강의 더하기 리론 토론 더하기 실전 모의 훈련을 결합한 전 과정 양성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대외 검찰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위한 봉사입니다. 시인민검찰원은 사법사건 처리와 법치 봉사를 함께 추진하며 법률 봉사를 검찰기관에서 기업 현장까지 확대해 변경지역 경제무역 발전을 정확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인민검찰원 당조석이 검찰장 종금석은 앞으로 연변대학, 길림대학 등 전문가 자원을 적극 활용해 모든 대외 사건을 검증을 견뎌낼 수 있는 전환으로 처리하며 길림성 대외 법치 건설에 연결의 지혜와 연결 방안을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1: 7월 25일은 세계 배아학자의 날입니다. 올해 활동 주제는 생명의 시작, 고학으로 지키답니다. 7월 24일 연변대학 부속병원은 세계 배아학자의 날 무료진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병원 생식의학중심 의료진과 실험실팀, 간호팀은 현장에서 진료를 진행하며 군중들에게 1대1 전문 상담과 생식능력평가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봉사 내용에는 생식 건강 및 과학적인 임신 준비 지식 선전 교육, 불임 원인 분석과 보조 임신 전략 건의, 보조 생식 기술 전 과정 및 위험 상담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문가 팀은 또한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무료 진료 활동은 100여 명의 군중에게 봉사를 제공했으며 현장에서 여러 건의 생식 능력 평가 검사 예약과 보조 생식 기술 상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신을 준비하는 가정에 전문적이고 편리하며 따뜻한 의료 해민 봉사를 제공.

0: 예스입니다.
1: 7월 26일 열린 2026 시즌 중국 갑급 리그 제16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롱전 커시안 팀은 홈장에서 매주 객가 팀을 2대1로 꺾고 홈장 경기 3연승을 달성했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연변 팀은 홈의 우세를 앞세워 매주 객팀을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22분경 박세호의 측면 크로스를 포브스가 페널티 지역 안에서 넘어지며 슈팅으로 연결해 선제골을 터뜨리며 연변팀은 1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33분경 상대 선수가 헤딩으로 동점골을 넣어 매주 객가팀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35분경 김태현이 측면 돌파 후 올린 패스를 황진비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연변팀은 다시 2대1로 앞서갔습니다. 40분경 포브스가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맞았지만 슈팅이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전반전은 연변팀이 2대1로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후반전 68분경 연변팀은 문전 혼전 상태에서 한 골을 넣었지만 옵사이드로 무효 처리됐습니다. 71분경 황진비의 중거리 슈팅이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결국 연변 동점은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라운드까지 연변팀은 7승 7무 2패, 승점 28점으로 순위표 2위에 올랐습니다. 오는 8월 1일 연변팀은 홈장에서 남경도시와 제17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0: 7월 25일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리그 3라운드 경기가 열렸습니다. 연길 동북범팀은 원정에서 대 슈팅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73분경 안도팀 리현성이 만회골을 넣으며 한 점을 따라붙었습니다. 85분경 최윤혁이 팀 동료의 오른쪽 측면 크로스를 받아 침착하게 밀어 넣으며 이날 두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연결 동국범팀이 안도 적용팀을 4대1로 꺾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 7월 27일 기자가 시 기상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이번 주 우리 시는 기온이 뚜렷하게 높고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26도 안팎으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약 섭씨 3.2도 높겠습니다. 7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기온이 다소 낮겠지만 29일부터는 기온이 뚜렷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최고 기온은 섭씨 31도에서 섭씨 35도 사이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40에서 70mm로 평년 같은 시기보다 약 23mm 많겠습니다. 7월 27일 낮부터 밤까지는 큰 비에서 폭우가 내리겠으며 7월 29일과 31일, 8월 2일에는 소나기 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부문은 이번 주 강수는 대류성 강수가 위주이고 국지성이 강하기에 류역 홍수 방지 사업을 잘하고 강한 비로 인한 중소하천 홍수와 산홍수, 지질재해 발생 위험에 중점적으로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벼락과 단시간 강한 비, 뢰우 대풍 등 국지성 기상재해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의 주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낮아지기에 교통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열차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건강열차 함께할 박소원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배수진입니다.
3: 안녕하세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건강상식 배워갈 김지혜 인사드립니다.
0: 우리 친구들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고 묻게 되면 어떻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까?
1: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친구들에게는 건강이 첫째가 아니겠습니까? 학습을 잘하려고 해도 신체가 건강해야만이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2: 학습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신체가 건강해야겠지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건강이 제일이라고 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1: 친구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열차 시간입니다. 하늘나라 왕이 왜 노랑 천사에게 경주머니를 맡겼는지 친구들은 알고 계십니까? 왜서 노랑을 많이 피우는 친구들에게는 경주머니를 선물로 드릴까요?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아프지 않을 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있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2: 그래요.
0: 네, 어른들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지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알코올한 사람들은 다음부터는 꼭 조심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겠지만 또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왕은 사람들 주위에 항상 병이 조금씩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 또 조심을 할 테니까요.
1: 우리 친구들 주위에도 조그마한 틈이 보이면 친구들의
0: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리고 있는 병이 참 많겠지요.
1: 그러므로 친구들은 항상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 하지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지키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0: 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식사 시간을 꼭꼭 지켜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위장에 탈이 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몸이 자라고 병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이를 닦아야 합니다.
2: 이제 음식을 골고루 먹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원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편식을 하는 친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편식을 하면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가 없지만 그러면 몸이 잘 자라지도 않고 공부도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양소들이 매일 전해오는 정보들입니다.
1: 셋째,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견지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대학생 8명에게 6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만 누워있게 했지요.
0: 먹을 것은 충분히 먹고 말입니다. 그런데 누워있게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을 때 또 병을 이기는 능력이 40%나 약해져

0: 있었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도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병을 이기는 능력도 길러지게 됩니다. 운동은 심장과 폐를 강하게 하고 비만을 막아주고 또 힘도 길러주며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시켜준답니다. 이렇게 좋은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바르게 앉아 양쪽 손으로 책을 세워서 눈과 책 사이의 거리가 30cm 정도 되게 하고 턱을 들거나 내리지 않으며 눈은 옆으로 하지 않고 정면으로 보면서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그럼 여기서 친구들에게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줄넘기, 다리 사이로 뒤보기, 등 뒤로 손잡기. 이와 같은 운동은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건강에 아주 좋은 운동들입니다.
0: 네, 그래요. 그럼 절대로 책은 누워서 보거나 엎드려 보거나 빗둔 자세로 읽지 말고 길을 걸을 때에는 꼭 허리를 펴고 꿋꿋한 자세로 걸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2: 다섯째, 몸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병균이 와
0: 언제나 병균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손은 항상 깨끗이 씻고 손톱을 자주 깎고 목욕을 자주 하고 머리도 자주 감고 옷도 매일매일 바꿔 입어야 합니다.

0: 친구들, 식생활을 바르게 고쳐보는 거 어떠할까요? 많은 사람들, 난 음식 습관이 무척 건강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1: 아마 어른들 중에도 거의 없을 거예요. 가장 중요하지만 소홀해지기 쉬운 식생활, 그런 입맛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조금 다른 세 명의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자신의 식생활을 돌아보고 더 알아볼까요? 어린이 식생활 이러면 위험해요.
0: 네, 영양 균형을 무너뜨리는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같은 여러 원재료를 먹기 쉽게 가공을 해서 만든 음식입니다. 요리하기도 편하고 보관도 오래 할수 있는 것입니다.
1: 가공식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영양이 균형 있게 바로 담겨 있지 않거나 맛이 자극적인 경우가 많아서 문제예요. 라면만 해도 그래요. 라면 국물에는 천연 재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 들어있지요. 게다가 너무 짜요.
0: 친구들, 짠맛을 내는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을 붓게 하고 콩팥을 망가뜨리고 골다공증, 고혈압 등 여러 가지 병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교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으로 튀기는 면도 나쁜 것입니다. 정교 기름에는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어려서부터 성인병에 걸릴 수 있답니다.
1: 건강 챙기기의 시작.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 살피기. 가공식품에는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이 반드시 적혀 있어요. 영양 성분표를 보면 영양과 영양소, 영양소의 기준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원재료 이름에서는 여러 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찾아볼 수 있지요.
0: 그래요, 친구들. 열량,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열량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입니다. 열량이 높을수록 많이 힘을 낼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1: 영양소 기준치는 영양소마다 하루에 먹어야 할 양을 기준으로 해당 식품에 얼마나 만큼 들어있는지 적어둔 겁니다.
0: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소 기준 수치는 어른을 기준으로 해서 적은 건데요. 또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첨가물을 잊지 말고 살펴봐야 합니다.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고 자신에게 알맞은 식품을 고르는 첫 걸음이 되는 거 아닐까요?

0: 따스함을 주고받는 하루하루가 되길 희망하면서 건강열차 마감 장식하렵니다.
1: 서로에게 사랑이 말, 위로의 말, 칭찬이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한 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0: 한프로 편집과 기획의 지련정 선생님, 진행의 소원이와 지혜, 수진이, 그리고 련정 선생님이었습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2: (목소리)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3: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4: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5: 从书中汲取智慧，也把走过的路标记进人生的字里行间。 阅读，生活。

佩列格里尼在习近平陪同下检阅中国人民解放军仪仗队。两国元首回到检阅台观看仪仗队分列式。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정석희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올 상반기 우리나라 대외무역이 강력한 상승세와 안정적인 발전세를 보였습니다.
0: 올바른 지적권 수립과 실천에 관한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산동성 지남시와 신강위글 자치구 우름치시는 학습 조사 일정을 일괄 추진하고 민생 실천 사업을 잘 수행했습니다.
1: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혁신 성과를 들고 제국의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에 참가할 것입니다.
0: 광동, 강서, 호남 등지가 태풍 노을을 총력으로 대응했습니다.
1: 뉴스에어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정석이는 고수준 대외 개방을 확고부동하게 확대하고 다자무역 제재를 소화하며 전통시장을 공고히 하고 신흥시장을 개척하며 국제순환을 확장하고 국내 시장과 국제시장의 고효율적인 연결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화물무역 수출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16.9% 성장한 25조 4,700억 원에 달했으며 계속해 세계 화물무역 제1대국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개방된 중국은 세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세계 경제 회물량은 5%가량 증가했다고 표했습니다. 현재 중국 유럽 화물 열차편을 통해 화물을 발송하는 기업은 의오 현지뿐만 아니라 항주, 용팡, 대주, 온주, 장강 삼각주 주변 지역 등에 분포되어 있으며 화물 공급 범위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습금형 수석은 브릭스 국가 지도자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해 경제 세계화는 막을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라고 표했습니다. 각국의 발전은 개방과 협력의 국제 환경을 떠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고립된 외딴섬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우리는 개방형 세계 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하고 개방 과정의 기회를 공유하고 상생을 도모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60여 개 국가와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체리 자유로부터 도리안 자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세계 각국의 좋은 물건을 점점 더 많이,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 5월 1일부터 우리나라는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전면적인 무관세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5월과 6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로부터 수입한 화물 총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23.5% 증가한 1938억 원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초대규모 시장 기회를 공유한 동시에 아프리카 발전과 진흥에 중요한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세관청소 왕군 부소장은 상반기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계 전기 제품 수출은 28.8% 증가했고 그중 태양광 제품, 송변전 설비, 일반 기계 설비, 자동차 부품 등 수출도 성장했습니다.

0: 모양새를 유지했습니다. 일련의 데이터 뒤에는 대외무역 구조의 심층적인 변화가 자리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수출입 제품은 혁신 스마트, 친환경 방향으로 발전하는 특징을 보였으며 그중 집적 회로, 산업용 로봇, 친환경 제품들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강서성의 한 과학기술 기업이 개발한 지능형 순찰 로봇이 해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기업 오몽용 부사장은 로봇의 해외 진출은 체인 주체 기업과 협력해 배를 빌려 바다로 나아가는 방식과 자체적인 해외시장 개척, 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올 연말까지 해외 사업 성장률은 3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했습니다. 휴대폰, 컴퓨터, 가전제품으로부터 신에너지 자동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제품, 인공지능, 로봇, 혁신약품에 이르기까지 고부가가치 제품은 우리나라 수출 성장을 이끄는 강력한 엔진으로 부상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첨단기술 제품 수출은 39% 증가했고 자체 브랜드 수출은 25.4% 증가했습니다. 함은의 한 리튬 배터리 생산기업 부사장인 여부는 기층의 기술 혁신에 세계 각지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이 더해지면서 기업은 빠르게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응용 장면에 맞추기 위해 그들은 전력망 연결, 전력망 분리, 소형 전력망 등 다양한 장면에 적응할 수 있는 주력 제품을 출시했으며 각양 나라의 전력망 표준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어 진정으로 하나의 제품으로 전 세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4월에는 상무부와 중국수출입은행이 문건을 공동 발표해 수출입신용대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련의 대외무역 안정화 정책들이 정밀하게 힘을 보태고 많은 대외무역 기업들이 유연하게 대응하며 혁신과 발전을 이룩하면서 우리나라 대외무역은 상반기 우수한 성적표를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경제무역 환경이 아무리 복잡 다단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충족한 혁신 동력과 강력한 주체 활력, 고수준 개방, 탄탄한 대외무역 기본판으로 글로벌 경제무역 협력에 더 많은 확실성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상무부 대외무역사 양도 사장은 우리는 확고부동하게 고수준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또 실무적인 정책과 조치, 또 편리한 서비스 보상으로 수출 안정, 수입 확대, 특히는 무역의 혁신 발전과 균형 발전을 추진해 글로벌 경제무역 발전에 꾸준히 기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에 관한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산동성 제남시와 신강위글 자치구 우름치시는 학습 조사 시정을 일괄 추진하며 민생 실천 사업을 잘 수행하고 실무적인 조치를 통해 학습 교양 성과가 현장에서 결실을 맺도록 다그치고 있습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산동 제남시는 당원 간부들을 일선 현장에 파견해 심층 조사와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시 전역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치매 노인 전문 돌봄 수요가 절박한 문제 대응해 제남시는 신축, 기존 자원 활용, 개소 등 조치로 양로시설 내에 인지장애 전담 구역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전담 구역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제남시는 간호형 병상 신설, 양로시설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 수용 등에 대해서 별도의 장려금과 보조금을 설립하고 전문 강습을 제공했습니다. 현재 제남시에는 총 1216개 인지장애 병상이 설치되었고 지역사회 양로봉사기구 세 곳이 추가되었습니다. 산동성 제남시 천교구 삼각선 종합양로봉사센터 입소자녀의 자녀 조연청 씨는 이곳에서는 누군가 인내심을 갖고 어르신들과 함께하며 회상놀이나 감각훈련을 해줘 부모님의 정신상태가 훨씬 좋아졌고 자녀들도 더 이상 매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제남시 전체 당정 지도부는 총 333건의 문제점을 조사내고 시 직속 부문과 기업, 대학 등 지도부는 총 969건의 문제를 조사해 현재 항목별로 시정 중입니다. 산동성 제남시 당위원회 조직부 류진강 부부장은 습금평 당건설 사상과 습금평 총서기의 7일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여 문제점 조사를 상시화하고 시정 관찰을 장기화, 효율화하며 이민을 위한 복지 증진의 장기 효과성 기제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최적화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학습교양 성과를 대중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실제 성과로 전환하며 실제 행동으로 두 가지 확립을 단호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신강 우름치 씨는 당원 간부들을 일선 기층에 파견해 심층 조사 방문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분류 정리하여 대상을 작성하고 하나씩 시정했습니다. 주민들이 반영한 지역 의료자원 부족, 특히 로인과 어린이가 큰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다녀와야 하는 큰 불편에 대응하여 우름치 씨는 우수 의료자원이 하향 이전을 추진하고 기층 조진, 량방향 전환, 근만성 질환 분담 치료, 상하 연계의 단계적 진료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천상구 함천가 가도 지역사회봉사센터에서는 3갑급 종합병원에 전문의가 상주진료를 정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진단치료장비와 기본약품 등을 구전히 갖췄습니다. 올해 우름치에서는 연인수로 1,800여 명에 달하는 의료전문가가 기층에 파견되었으며 105개 기층의료보건기구가 소아과, 상용, 질환진료 능력을 갖췄습니다. 신강 우름치시 천산구 함천가 가도 주민 유정 씨는 아이가 아프면 바로 이곳을 찾는다며 집 앞에서 3갑급 병원 이사의 진료를 받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학습경이 시작된 이후 우름치시 각급 지도부는 다양한 문제점 총 3,175개를 조사했으며 현재 3,091개 문제점을 시정했습니다. 신강 우름치시 당위원회 조직부 장학강 부부장은 습금평 총서기에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에 관한 중요한 론수를 지침으로 견지하고 그리고 습금평 당건설 사상의 지도하에 대중봉사와 복지를 모든 업무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으로 삼아 학습교양의 성과를 진정으로 민생혜택 증진과 민생해결의 구체적 행동 실제 성과로 전환시키고 민생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27일 제국의 종국국제수입박람회가 개막 1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좀비 작업은 전면적인 공략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올해는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혁신 성과를 들고 또다시 수입박람회와의 약속을 지키러 나섭니다. 올해 처음으로 수입박람회 참가는 네덜란드의 한 페인트 코팅 기업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사업 구성과 지속 가능성을 주도로 한 최첨단 혁신 성과를 전면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업 아시아태평양 지역 홍보부 관계자 로커 씨는 혁신 중심의 성장 기업으로서 우리는 목격자 역할에서 참여자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며 수입 박람회는 세계 최대의 글로벌 연결 플랫폼으로서 우리와 같은 기업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위스의 한 청각건강혁신대책공급업체는 올해 두 번째로 수입 박람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업체는 전시 부스를 지난해보다 더 넓혀 150평방미터 규모로 설치했습니다. 기업 중국 지역 관계자 양흠 씨는 지난해 수입박람회에서 이종칩 기술을 최초로 공개했고 수입박람회를 통한 홍보 덕분에 판매 데이터가 두 자릿수 연구개발과 생산 기지도 갖췄습니다. 현재 많은 제품 라인이 중국을 생산 거점으로 삼고 다시 글로벌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0: 올해 제12호 태풍 노을이 26일 새벽 광동성 해주에 상륙했습니다. 26일 오후 6시 기준 광동성은 루계로 약 90만 명의 주민을 대피시켰습니다. 기상부문은 태풍 노을의 잔류 저기압이 계속 북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황기상대는 27일 오전 6시에 계속 주황색 폭우주의보와 노란색 강한 대류성 날씨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각지는 즉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태풍방어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했습니다. 태풍 노을은 26일 새벽 광동성 해조시 해동현 평해진에 상륙하여 광동성 여러 지역에 강풍과 폭우를 몰고 왔습니다.

네, 화가 고흐는요, 색각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보았으므로 독자적인 그림을 그리는 천재가 되었습니다. 피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색각 이상이었는지는 모릅니다만 분명히 우리들의 가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시점으로 피사체를 파악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보면 피카소는 시각적인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표현법으로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빨간 사과를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겨우 한 개의 사과조차도 다른 사람과 완전히 똑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옳다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을 정말 그런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고 굳게 믿고 있는 사실부터 의심해 봅시다. 이것만으로도 꽤나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라면 나와 배우자가 보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비네의 꽃병이나 연과 노파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뇌는 한번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좀처럼 관점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뇌가 일반적 사고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그림 속에 마주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꽃병도 있습니다. 젊은 여인도 노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만 보려고 하면 다른 한쪽은 보이지 않습니다. 뇌는 동시에 둘을 볼 수 없습니다. 꽃병이 보일 때는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젊은 여인이 보일 때는 노파가 보이지 않습니다. 뇌는 어느 쪽이든 한쪽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사물에는 반드시 빛과 그림자가 있죠. 그 양면을

파악하지 않으면 사물의 진정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일방적 사고를 하면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서는 이 일방적 사고가 성공의 방해물이 되기도 하고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며 나쁜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세히는 설명하겠지만요. 여기서는 뇌는 한 번이라도 그것이 옳다고 결정을 해버리면 관점을 바꿀 수 없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네, 김선희 가수의 我们从头再来 듣겠습니다.

네, 착시의해서 스스로도 의식할 수 있는 일방적 사고의 감각은 사고의 착각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양방향에서 사물을 파악할 수 있어. 라고 자신하는 사람조차도 절대 착시 현상에 빠지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고를 할 때도 착각하지 않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은 뇌의 습관을 알고 자신은 늘 착각에 빠지는 존재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방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건입니다. 네, 오늘 음악의 향기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上十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你的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

般，你总感到失望，对于人生未来总有太多迷惘。你总伪装自己不懂，你总笑着坚强，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0:30，你在等着谁的信息？闭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

0: 是凌晨两点半，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纵横。

0: 现在是凌晨四点半，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广播。

0: 变得。
1: 现在是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2: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